물결처럼 이리저리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구한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그렇게 되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스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 속에서 그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오늘의 60분도 찬양 복음 성가로 가득히 채워드릴 겁니다. 찬양의 여정을 따라 오늘의 60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짐 리브스가 불러드리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엘라 핏 제럴드가 불러드리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팻분의 음성으로 주 음성 외에는 함께 하시고요. 희주일 조성범의 목소리로 영원한 찬미, 동방현주 목소리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박현수의 음성으로 나 어디 거할지라도, 홀리원의 바다로 주 나와 나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앞서 들으신 곡 데이비 클리브랜드의 기타 연주 항상 진실해. 그 앞서 들으신 곡은요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김상준의 연주로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하셨어요. 벌써 6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상훈 집사입니다. 설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러 설비이고요. 건물에 오수, 배수, 냉수, 온수, 그 물과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일만 30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다 지어놓고 입주민들이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었을 때, 야, 정말 따뜻하게.

0: 깨끗하게 잘 잤다 했을 때, 물이 세게 나와갖고 시원하게 샤워 잘 하고 나왔다 이럴 때 굉장히 보람이 있죠.
1: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원상호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처음 어떻게 이 설비를 시작하셨을까요?
0: 그 시골에서 배움이 없다 보니까 배울 거는 없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설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돈은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80년도 이때는 선배들이 좀 독했어요.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1: 하나님께서는 원상호 집사님을 당신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 한 교회와 귀한 목사님을 예비하셨는데요.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님이었습니다.
0: 지금서부터 15년 전에 수원 온누리교회에 온수 보일러 설치하러 갔다. 이거를 다 달고 이제 그 우리 목사님께서 사무실로 들어오라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일 다 끝났으니까 대금 주는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차 한잔 내오면서 갑자기 머리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갖고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 기도하려고. 아 그러면 기도하려면 그냥 기도하시면 아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럼 기도가 참 기도는 좋은 것 같아갖고 그냥 목사님께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게 저도 아멘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아 제 생각에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출석하라구나 하고 그냥 막연히 6개월을 출석을 하게 된 거죠.
1: 원 집사님은 이렇게 다니게 된 교회를 또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0: 그런 후에 제가 3년을 도망을 갔다가 지금서부터 12년 전에 다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수원에서 의왕시를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 앞을 3번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번 지나가는 날 차를 세우고 목양시를 찾아갔는데 목양시 놓고 하는 동시에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원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깜짝 놀랐어요. 아유 목사님 이 시간에 왜 지금 이 시간에 목양시에 계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손님이 온다 기다려라 해서 기다려. 깜짝 놀라갖고 그러냐고 제 이름 아니요 원상호 아니냐고 그래. 맞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만나갖고 지금까지 주차 관리 팀장으로 잘 생기고 있습니다.
1: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원상호 집사님은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지요. 방송 선교에 힘쓰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일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0: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참을 먹습니다. 참을 뭐 여럿이 먹으면 돈 많은 원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도는 했는데 저에게는 더 꾸준하게 일을 늘 주셔요. 우리 설비 동료들한테 야 원사장 너는 일이 어떠냐 그러면 나 일 괜찮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주셔갖고 난 늘 그래도 우리 식구들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주시네 고맙지 뭐야 이랬지. 야 그래? 그 의인의 이치 아니냐 그래.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너도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내 심장을 알 거야 그랬대.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전파 선교사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가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파 선교 헌금을 많은 했는데 저희한테는 10배 100배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접파 선교사님 어렵고 힘들지만 뭐 가입하셔서 하나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사랑하는 내 동생, 수십 년 전에 우리 부모와 형제와 헤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고아원에 있다가 형이라고 찾아왔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정말 믿음도 없었고 불교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너를 갖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모르고 그냥 형 나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나는 한 번만 그냥 절하면 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너에게 참 미안하고 또 너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사랑하는 내 동생 정말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 너희 가족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다시 만나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고맙다. 찾아와서 고맙다.
1: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같이 자라지 못한 동생, 그 사랑하는 동생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형의 심정을 음성편지에 담아봤습니다. 원상호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0: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했으면 좋겠고요. 제 사업에 일금을 어렵고 힘든 교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무당이었었어요. 어머니를 구원을 못했다는 게 참 제가 가슴이 늘 아프고 만약에 부모님이 불교를 믿는다면 하루빨리 우상을 접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폭소리 오늘은 원상호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딜레마 중에 한 가지는 신앙의 영역과 삶의 현실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현실의 불일치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나는 은혜를 받았고 분명히 나는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분명히 나는 응답도 받았고 확신도 생겼는데 막상 현실에 돌아와서 보면 내 현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내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실망하고 다시 좌절하고 다시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의 현실은 원래부터 다른 거야. 은혜를 받는 것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하고는 원래부터 좀 다른 거야 하는 여러분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는 신앙과 생활이라는 두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신앙이 있는데 그게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이 못 미쳐요. 여러분 내 생활에 적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어쩌면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고 종교활동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활동이 된다. 그죠?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그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마치 취미활동과 여가를 보내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조금 줄 수 있고 혹은 교회 와가지고 부서를 섬기고 또 여전도에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하면서 사람 좋은 사람들과 만나가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건 종교활동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활동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동호회를 하더라도 뭐 자전거 동호회, 요즘 많이 하는 그 러닝 동호회 하더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를 오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교회 삶의 현실 가운데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믿음은 어디에서 쓰여야 되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나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 쌓여있는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활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는 쓰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혜,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넘치는 여러분 은혜의 능력을 그 진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는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대놓고 감상하는 차처럼 그냥 우리의 신앙이 종교활동에 지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를 못하니까 늘 여러분 신앙과 삶이 딴판인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쓰이지를 못하고 믿음이 생겼는데 감동이 생겼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가면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무너지기가 일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내게 주신 이 믿음이 현실 속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효과를 내가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질문에 관한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그죠. 변화산상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 그곳에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황홀한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올라갔던 예수님이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시니까 아주 빛나는 광채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꿈에서만 보았던 모세와 여러분 엘리야가 그들 눈앞에서 살아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쫙 밀려오더니 그 구름 속에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산에서 안 내려가고 막 여기서 뭐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나도 하나 하고 예수님도 하나 하고 뭐 우리 엘리야도 하고 모세도 하고 여기서 그냥 지냅시다 이랬어요. 아, 여기가 좋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니까 여러분 집보다 훨씬 시원하죠? 그죠? 막 안 갔으면 좋겠죠?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죠? 3부 예배 해야 됩니다. 다리 비워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기도원, 내가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고 내려온 이 사람처럼, 야,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내려가면 모든 상황이 다 좋아졌을 것 같아. 이제 내려가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왔겠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전혀 예상하고는 달랐습니다. 마가는 오늘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서서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말은 대화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말다툼했다는 거예요. 막 은성을 주고받으면서 말다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여러분, 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막 사람들하고 막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애원하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그 발작하는 아이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진땀을 흘리고 있고, 그 옆에서 여러분 뭐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봐라 봐라, 너가 뭐 할 수 있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내려와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에요. 아수라장과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죠. 하, 예배 드릴 때 막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뭐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 돼가지고 회사로 가보니까, 내 가정으로 가보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관해서 사실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힌트를, 몇 가지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매 순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매 순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여러분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뭐, 그죠? 나는 하면 된다. 아,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은 안 되는 것 없이 다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나는 연약한 죄인이며 나는 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를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비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기 존재를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요.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배우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는 몇 명의 제자가 남았을까요? 예, 계산이 빨리 안 되세요? 9명이 남아있어요. 9명이. 9명이 남아있는데 자기들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찾았겠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랬어요. 왜 그러세요? 제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뭐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거품을 흘리고 차마 눈으로 못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겠죠. 지금 예수님 지금 산에 잠시 올라가셨다고. 예수님 곧 내려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한 명이 제자가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아 그래? 이 아이를 보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리 데려와봐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가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병자가 일어나요. 그것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뭐 몇천 명의 말이에 그 명이라고 해야 되나 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말씀 한마디에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제자들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작 이 어린아이 귀신 하나 못 쫓아내겠느냐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들이 고쳐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가운데 두고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도 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탄을 향해 꾸짖기도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명이 둘러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그마한 아이 막 거품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데리고 9명이 둘러서 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이러면 처음에는 안수하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찰도 하고 자꾸 흔들고 다 했는데 여러분 이 애가 눈을 벌쩍 뜨더니 너거는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보통이 아니네 세네 이래가지고 9명이 달려붙어가지고 하나는 팔 잡고 다리 잡고 막 지금 실랑이를 막 벌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제사장 사두개인들 뭐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논쟁이 붙은 거란 말이야. 아 괴롭히지 마. 너 능력도 없으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왜 아 괴롭히고 있노? 하니까 막 제자들은 아니다 이게 너희가 아가 작아서 그렇지 안에 귀신이 엄청 들었다 뭐 이렇게 막 싸움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의 착각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지금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거기다가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귀신든 아이를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애가요 뒤로 탁 넘어져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걸 쫙 보여주면 얼마나 까리예요.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순간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는 순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역사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메커니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게 해라고 이렇게 그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다. 다시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아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연약한 나를 통해 할 수 없는 나를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뭐 몇 번쯤 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그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저는 그런 경험을, 그 실패의 경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자, 오늘은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됐어. 이거는 100%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오늘 이 설교하는데 은혜 안 받으면 인간이 아니야. 이래 서는 순간 그날은 죽서는 겁니다. 100%. 그러나 반대로 어떨 때는요, 막 보면은 원고 엉망이에요. 원고 엉망이고, 뭐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막 정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마치게만 해주세요. 끝나게만 해주세요. 막 일하는 날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대박을 치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매달리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가 준비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수련을 많이 하고 내가 말씀 연구를 많이 하고 내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야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고개를 쳐드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매 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자신을 비우는 순간 하나님이 그 틈을 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그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생각과 계획대로 여러분 부모도 서울에 가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앞으로 의사가 될 때까지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스케줄을 멋진 계획을 짠다고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말한다고 됩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목회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한순간도 나는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분도 있죠. 여기도 보면은 뭐 최근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구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자, 오늘 두 번째. 나의 삶과 삶의 영역이 여러분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보십시오. 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지요. 아멘 하는 거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삶의 현실로 딱 가면은요, 어떤 단어로 딱 바뀌게 되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구원받는 것, 이걸 넘어서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어떤 단어로 바뀌겠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내가 여기서 아멘 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 가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야.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께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정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22절입니다. 그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귀신이 들었어요. 얘가요 막 미쳐가지고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들고 고함을 지르고 뒤로 넘어가 거품을 흘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야,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져온 거 너무 잘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 뭐는 안 가지고 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뭐가 아쉽는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버지의 말이 다 좋았는데 예수님의 귀에 거슬린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뭐랬냐면은, 예수님 혹시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이 딱 걸렸던 거예요. 야, 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게 말이냐 빵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게 나온 건 너무너무 잘한 거지만은, 정말로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은, 이왕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눈치가 참 빨라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할 때 믿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되돌아보니까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좀 쉽게 말하면 나에게 뭘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삶의 현실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에서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게 역사하고 그게 활동하고 그게 움직이려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내 자녀를 보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내 상황에는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믿음이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는 어렵습니다. 맞죠? 이게 실제 어려워요. 여기서는요 아멘 아멘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순간 노맨, 문제를 보는 순간 노맨, 이게 해결되겠나? 이게 문제가 풀어지겠나? 저 자식이 바뀌겠나? 이 사업이 해결되겠나? 이 어려움이 어떻게 풀리겠나? 내 아픈 게 고쳐지겠나? 하고 순식간에

0: 없어서. 다시요. 크게 해보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고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올까요? 아, 죽겠네.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말 제일 먼저 했습니까?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아씨, 죽겠네. 왜냐하면은 여러분, 처해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 여러분, 마치 이 나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귀신든 아이처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내가 지금 현실에 놓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키는 대로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일주일만. 실제로 하면, 실제로.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요쪽에만 하시고, 요쪽에는. 다시요.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가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침대에서 바로 무릎 꿇고 열 번만 외치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6111번 부니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요. 너무나 낙심돼서 힘을 낼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남교회 김진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애청자들께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소망의 기도 시작합니다.
1: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는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추구해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아

0: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아 죄사함 받고 성령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세 가지 섭리를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섭리에 따라 살면 범사에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세 가지 섭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과의 섭리입니다. 인생이란 씨앗 주머니를 들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내 씨앗 주머니에서 좋은 씨앗을 골라 뿌리면 복을 거둘 것이요, 나쁜 씨앗을 골라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정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큰 틀을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내게 주신 상황과 형편을 감사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셋째는 은혜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교훈하셨고 병들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들에 관해 교훈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방탕하여 기력을 함부로 소진하거나 나쁜 습성으로 몸을 해치지 말고 건강을 잘 돌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함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하는 인생, 좋은 열매 맺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세 가지 섭리를 알아 최선을 다해 섭리에 따라 삶으로 범사에 잘 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잘 보살피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0: 네, 8월 21일 금요일. 오늘 먼저 7087님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폐암 말기인 저희 친정아버지 신병관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예,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아주 자녀의 사랑이 간절한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87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친정아버지 폐암 말기이신데 하나님, 친정아버지가 이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7087님 친정아버지 신병관님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그 10년 가운데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7087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정에도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1069님 기도 제목은요, 의료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한 백장미 양, 오늘과 내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의료 선교를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1: 예, 아주 귀한 사역하고 계시네요.
0: 네, 네.
1: 예, 우리 1069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69님 섬기시는 교회 집사님 따님인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년간 공부를 하시고 이제 오늘 내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의료를 통해서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준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시험 잘 치르게 해주시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사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셔서 면허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삶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761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 가서 염증이 심한 곳이 나타났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크론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염증 수술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고쳐주시고 또 회복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예,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7611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611님 아드님이 군에 가서 또 병환이 생겼는데 제대하고 병원에 가보니 농양으로 가득 차서 1, 2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1차 수술 잘 끝나고 이제 2차 수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0: 아멘.
1: 주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0: 아멘.
1: 수술이 잘 되어 깨끗하게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쳐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1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문자로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오늘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손녀가 힘든 가정사 중에서도 스스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도 했고 현재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아기가 없어서 많이 기다리는 모습 안타까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는 사연 주셨어요.
1: 네, 아이고, 손녀를 네. 위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요즘 아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힘든 가정사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호주로 건너가 공부해서 직장을 가지고 결혼도 했습니다. 또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직 간절히 바라는 아기가 없어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신 분 귀한 손녀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손녀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가정에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하였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태기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아기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3807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둘째 딸

0: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배 반주 또 학생의 리더로 또 그리고는 바깥에서는 수능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를 살살 빠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귀가가 늦어지고 또 외박도 잦아지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되고 힘이 듭니다. 저희 딸 이지아 예배와 반주로 봉사하는 그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숙사의 룸메이트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만남의 축복
1: 예,
0: 정말
1: 맞습니다.
0: 믿음의 멘토가 생기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믿음이 약할수록 정말 좋은 믿음의 멘토가 이끌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네.
1: 그래요. 우리 3807님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고등학생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겼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자꾸 예배를 빠지고 또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도 잦아져서 걱정되고 힘이 든다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이지아의 예배와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대학 생활 가운데서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가 대학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유혹거리가 많이 있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좋은 열매 맺는 인생 사는 3807님 따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목사님 정말 부모로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시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기도 제목 잘 주신 것 같아요.
0: 네. 예. 계속해서 9507님의 기도 제목은요. 무릎 통증이 완화되어서 지금은 힘차게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또 물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1: 예, 9507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507님 무릎 통증이 완화되어서 힘차게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9507님 신랑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이 잘 되게 해주셔서 필요한 월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되게 도와주시고 또 딸도 건강하게 잘 지내서 온 가족 식구들 영육 간에 강건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9507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이 시간 소망의 기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받습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님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딸이 선근종으로 자궁척출 수술을 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희 딸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수술을 잘하고 지금 현재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예, 우리 0220님 따님을 위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하나님 0220님 따님이 자궁근종으로 척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0: 받고 믿음이 생기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한 딸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조직검사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좋게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잘 극복하고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든든해져서 복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목사님, 부모를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요,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으니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그런데도 이런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도 목사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듣고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셨을 것 같아요.
0: 예.
1: 저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목사님?
0: 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 그렇죠. 네.
0: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계속해서 620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녀도 나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지각하지 않고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닮은 성실한 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0: 네,
1: 올리셨어요.
0: 부모들 다 똑같습니다.
1: 네.
0: 예, 우리 6206님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지각하지 않고 성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 생활 성실하게 잘하고 학교 잘 졸업하고 또 원하는 학교와 또 직장에 진학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이 성장해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1: 아멘.
0: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후배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7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희 후배가 아내와 엄마가 없는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이를 잘 키우고 또 외롭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예,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후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하나님, 후배 교회 후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0월 말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췌장암으로 먼저 소천하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외동딸 키우면서 아버지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후배 집사님 그 심령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그 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 주시고 엄마의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가정의 평안과
1: 아멘.
0: 은혜를 더해 주시고 형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들은 월요일에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기도의 응답에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잠초인 보화. 잠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 마가 다락방의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운 전도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시대가 지난 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 같은 150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곳곳에 교회가 있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녀가 돼서 예배드리죠. 또 특별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일반 은혜, 하나는 뭐겠어요? 이반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전도서 같은데 일반인이라 하는 말이 있죠. 일반 똑같다고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햇빛을 주셔요. 하나님 모든 자에게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가고 게으른 사람은 적게 가지고 이걸 보고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럼 특별 은혜는 뭐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걸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여기 모인 분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라적으로도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교회적으로도 한국교회가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은혜를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요 근래는 보니까 또 성환이가 부정선거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불의한 게 판을 치고 있지. 요즘은 동성연애 차별법 이걸 통해서 어린아이까지 안테가 가르친다고 하지. 하느님이 실황을 자꾸 거역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70 넘은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어떡할 것입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모이면 젊은이들이 없대.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많고요. 시내교회 노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 아파트 지역이니까 그래도 교육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 하는 데가 많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전하고 예수 믿고 예수 배우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 전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말 안 하면 뭐 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안 전하면 맨날 복 받으라, 잘 된다, 착하게만 살아라 이것만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다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최대 위기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나라적으로도 해방마다 자유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이고 만약 우리가 왜 일제시대에 실패했느냐? 자유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거의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 명예의 노예, 사랑의 노예 노예가 된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나니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32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탄에서 자유, 삶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돈에서 자유, 명예의 권력에서 자유, 쾌락과 삶에서 자유.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아들에게 묶이는 종이 됩니다. 딸을 더 사랑하면 아내를 더 사고 남편을 더 사고 명예 권력을 더 사랑하면 다 종이 되는 것이죠. 참된 자유인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인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자유인의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줄입니다.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행복.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자꾸 불안해요. 정신병자 자꾸 많아져요.

선생님들 보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자꾸 많아진대, 자꾸 많아진대.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요? 종이 되어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다른데 자꾸 종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돈 많으면 좋지만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묶이는 자 되지 말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좀 못 배워도 육체가 어떻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은 참 행복이 예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 이름을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런 자꾸만 마음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 장로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장로교는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 아니에요? 장로예요. 말씀 전하는 권한이 있는 장로, 승례를 베풀고 권징을 하는, 그래서 목사라고 호칭할 뿐이지 장로입니다. 여러분이 갈 때 허남길 장로님 이래도 제가 열 안 받습니다. 저도 장로입니다. 장로. 그러니까 요한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누구라고? 신부다. 예수님 누가? 신랑.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라면 너는 신랑이고 나는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신랑이에요. 신랑.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표현자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가니라. 이 요한이 참으로 내가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요한뿐만 아니고 진리를 안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도 너희도 그 사람들도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잘 믿는다. 자꾸만 예수님이 좋아지고 사랑스럽고 너무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면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집사님 난 보고 싶었다. 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 자꾸 교회 가고 싶다. 이래야 돼요. 아시겠죠? 저 허집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안 돼. 허장로 보기 싫어서 허장로 나밖에 없다 이제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때로 부족한 것 있지만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성숙되어서 그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5월달에 우리 아이들이 온다고 그래서 집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와도 나 못 본다.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요즘 와 있어요. 요즘 와 있는데 보니까 막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7개월짜리 되는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오줌 싸고 똥 싸고 아프면 이제 그거 보고 울고 그래요 막내가. 아유, 제가 볼 때 아유 막내가 애를 낳았구나. 그런데 그거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귀찮다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겠어요? 그럴수록 똥도 갈라주고 오줌도 가지고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면은 이제 다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돼가지고 아들 딸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부모가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 아, 사랑하는 게 너무 좋구나. 아마 자기들끼리 와서 막 이방 저방 나면서 삐끼고 원수 먹고 이러면요 전부 다 가라 이것들아 보기 싫겠다.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도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이즈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가? 그 원인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가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모여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믿고 그냥 시기하고 눈깔치라고 탁 보고 이런 사람들,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험 했어요? 대답도 안 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말은 성령이 계신다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돼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부어주셔요.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사노다. 뭐 성경이 그렇지,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믿음의 말이고 성경적 말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뭐요? 사랑과 희락 이래 나오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남 사랑해지고 용서해주고 하는 게 내가 좀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사랑을 자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된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볼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좋다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할수 있고 불신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프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더 사랑스럽더라고. 그래서 아, 예수 믿는 성도가 참 사랑스럽구나. 너무 고맙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이 하면은 불평불만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감사함으로 하고 할렐루야. 그 외에도 봉사한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자꾸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머리 나쁘다 할 거예요. 저렇게 가서 열심히 했으면 봉급 좀 받을 끼인데 교회 가면 봉급 주나? 그건 말로 하는 덩신아, 그래. 더운데. 그런데 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게 된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있으리라. 역시 그 사랑 때문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아멘. 진리는요, 예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함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구나. 아멘. 우리의 인간적이고 악한 것만 버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 나는 원래부터 성품이 못했고

된대요. 아니요. 그 말부터 버려야 돼요. 나는 다 상처받아서 안 돼요.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상처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섬기고 행하고 보니까 너무 그게 보람이에요. 목사가 뭐 보람이 있겠어요? 오직 기쁨은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돼서 서로 사랑하고 전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는 거 보면 그게 보람이고 행복이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고하이니 서로 사랑하자. 이제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져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온누리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 사랑해주고 이러므로 변화를 받아서 좋은 일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이용하는 사람은 그걸 싸고 이용해 먹는 사람은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듯이 그 사람을 계속하면 그 사람도 나쁘게 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함이라. 사랑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천사같이 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기도하면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산도 옮겨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막 불사를 정도로 헌신 잘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부인하는 자, 육체로 하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자.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 너 수틱주의라고 그래. 영지주의다들 그랬어요. 신앙이 가장 바른 게 뭐예요?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 믿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사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그 신앙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신앙이고 그 사도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이 가장 정확해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스스로 삼가는 조심해라. 바울이나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일에서 가르치고 훈련한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 지나치게 뭔가 자꾸 어차게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내게 나아가거든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몇 번 복음 전하고 교훈해보고 안 된다면 교제하지 말고 친하게 하지 말고 친하면서 그래 우리 성경부 한 가볼까 이러다 가다가 또 넘어가고 이러지 말고 뭐 괜찮은데 조금 뭐 다르대. 이단이라는 게 원래 조금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끝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조금 더 다른 게 아니고 완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니 뭐 거기 조금만 다르대.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 다르면 됩니까? 예수님이 조금 다르면 됩니까? 아니요. 진리는 영원히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진리는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을 우리가 지금도 믿어야 됩니다. 틀리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그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너무 교제하고 그들이 막 말씀 나눈다 하고 이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0: 여러분 많이 이렇게 지랄할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는 것도 많아요. 한계가 있어요. 뭐 예수님을 하나님 곁다가 주로 곁다가 아들을 곁다가 난 처음에 교회 가니까 엄청 헷갈리더라고. 예수님 뭐 어느 게 진짜고 길이라 곁다가 문이라 곁다가 양이 헷갈려 죽겠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직접 만나 가지고 말씀 듣고 질문도 받고 기도 주고 이걸 심방 면담 상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사람에게는 한번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편지를 딱 쓰는 것보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내가 대화를 통해서 은혜도 끼치고 궁금한 것도 알려주고 진리도 알려주면 너의 기쁨이 더 크게 될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와 자매의 자녀들에게 물하느니 이게 요한일삼서를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쓴 거거든. 근데 에베소 교회 자매들이 너희들에게도 문안한다 말이야. 초대교회는 교회와 교회끼리 문안하고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교회끼리 연합하고 돕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아주 문제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가 너무 있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든 신경도 안 써. 양산에도 이렇게 연합해야 하면 잘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 보고 연합회 함께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나 다른 교회는 잘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자꾸 이러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멘 안 한다고 성경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어떻게 한다 야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려운 교회를 돕고 기도해 주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같이 기도해 주고 어떤 분은 너무 자유로워서 자기가 속한 교회가 없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럼 아무도 안 돼요. 자기 집이 있으면서 돌아다녀야지 집 없이 돌아다니는 거 보고 노숙자라 그럽니다. 노숙 신학하지 말고 자기가 속한 교회도 있고 헌신하고 충성한 교회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게 건강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하고 온 천지를 돌아다녀.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안 돼요. 어디 제재 받을 때도 없고 배울 때도 없고. 그래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남교회 다른 교회도 돕고 이래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알면 돼? 늘 주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늘 기쁨이 충만한 정도로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2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미국 선교단체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현지 교회가 보관 중이던 성경책 250여 권을 압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외 선교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현지 선교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최근 관내 한 교회를 수색해 신약 성경 178권과 쪽성경 74권을 압수하고 이를 보관하던 현지 목회자에게 벌금형과 함께 서적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선교단체 미션 유라시아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한 지 열흘 만에 이 같은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종교활동 규제 법안을 적용해 해외 선교단체와 미등록 교회를 향한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등 국내 선교단체들도 전쟁 이후 신규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면서 한국교회의 러시아 선교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러시아 전역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정식 등록 절차 없이 성경을 배포하거나 전도할 경우 강제 추방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신천지 예수구 증거장막 성전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어제 정당 가입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임정환 신천지 총무대행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정치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권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단 차원의 정치 개입을 일관되게 부정해온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 씨의 보석 신문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인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는 재판부가 사과와 별개로 법률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과는 신천지 조직과 교주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함

0: 책임으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는 매일 아침 9시 대사관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 대사는 지난 1992년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최용순 선교사를 따라 가나로 건너가 현지 학교를 다니며 문화를 체화했고 통신유통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한국계 주한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선교사 자녀들이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준비된 자원이라며 한국교회가 선교사 자녀들을 미리 훈련해 사역 동반자로 세우는 선교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카페가 성도들의 교제와 이웃 섬김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봉사자 부담은 줄이고 24시간 균일한 맛을 제공하는 무인 카페 솔루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한 지역 교회들은 예배 직후 인파가 몰리는 로비 동선에 무인 커피 머신을 분산 배치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원두 즉석 분쇄와 원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봉사자들은 음료 제조 부담에서 벗어나 교제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와 늦은 저녁 모임에도 균일한 음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일수록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무인 카페가 지역 주민에게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남들보다 키가 작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죄인이라 놀림받던 세리이자 부자인 삭개오가 그 나무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추구할 때가 있죠. 돈, 명예, 성공 등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 얻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무언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도 나무에 오른 삭개오처럼 주님께 함께 나아가 보시죠.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금요일 하면 아무래도 불금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신나는 파티에 불금이 있다면 우리에겐 이 불이 있죠. 바로 성령의 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전도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면 애청자분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카페 이용권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 삭개오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안성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4분 58초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오늘은 금요일이죠. 불금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의 전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전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891번님께서 요즘 실수로 빚어진 일로 마음이 무겁고 이 일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움이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그죠. 사실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 실수로 인해서 8891번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때로는 가리는 게 아닐까 하고 더 걱정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있는데요. 근데요,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8891번님 너무 심려치 마세요. 때로는 8891번님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시간 889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예수나의 치료자 그리고 초롬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나누겠습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어쿠스틱 머신의 3874번님께서 신청하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졌던 찬양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전도의 소식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어떻게 전도를 해오셨는지 여러분들만의 전도 스토리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874번님께서 아까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실수하니까 오늘 새벽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반주하다가 한마디를 좀 다르게 했는데 우리 귀하신 목사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잘 치고 나가셔서 잘 넘어갔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새벽 기도에서 또 반주를 하시는군요. 3874번님께서는 매일 이렇게 문자로 함께 해주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 나가서 반주까지 하시는 그 귀한 손길을 축복합니다. 1924번님께서 찬송 500장 듣고 싶습니다. 방송 진행하시는 UPD님 고맙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셔서 힘을 얻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92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가 500장이죠.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CTS의 음성으로 찬양 나누겠습니다.

스페셜.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 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5235번님께서도 아멘이라고 해주시면서 함께 읽어주셨네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바보인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속상한 상황에서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움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4277번님께서 예스 안녕하세요.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오늘 점심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4277번님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874번님께서 오늘 전도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40년을 신내림받아 신당 차려놓고 무속리를 하시는 어머님께서 오늘 아침 운동 나갈 때마다 제가 만나는데요. 제가 만날 때마다 살짝 복음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네요. 사이 3874번님의 그 살짝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그분께 전해지고 스며들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생각날 때마다 3874번님의 그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기업은 첫째, 40주 40야를 엎드리는 기도로 보존됩니다. 모세는 22절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고해요. 다베라는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 끝을 불살라 그들을 심판하신 곳이에요. 마사는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신 곳이지요. 기브롯 핫다와는 어떤 곳인가요?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이 생각나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큰 재앙을 당한 곳입니다. 23절에서 보듯 애초에 주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도 백성은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지요. 정탐꾼의 보고에 두려워하며 올라가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이 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 원망과 불평을 반복한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남 이야기인가요?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잊고 힘들다며 목마르다며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한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요? 평소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사건만

터지면 원망이 튀어나오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수십 번 수백 번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지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는 모세의 지적에 나는 아니지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거역과 동시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라고 해요. 어제 본문에도 나온 모세의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26절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야말로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에도 모세처럼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들다며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한 나의 다베라와 마사, 기브로 닷다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40주야를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기업에는 둘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선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즉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주의 기업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당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맺으신 약속이 있는 것이죠. 28절에는 이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어요. 그러니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능력과 사랑이 없는 분으로 오해할까 봐 두렵다고 간구한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하지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구원을 호소했어요.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셨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므로 나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고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증해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온 부모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내 잘남을 자랑하는 대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간증합니까?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왔지만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년 전 교회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나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신혼 초부터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으며 심지어 사채를 쓰기도 했지요.
저는 결국 전셋집을 정리하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은 후 처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늘 여화를 거역하며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처가살이 중에도 도박을 끊지 못해 결국 처가집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교회에 속해 있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론 아내와 이혼하고 도망칠 궁리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0: 볼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100% 인정해요. 성도들 앞에서 서원한 대로 저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를 나누고, 그들도 영육 간에 회복되어 주의 기업으로 사는 복을 누리길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여호와를 거역한 일과 은혜로 변화된 삶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진솔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수도 없이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의 언약이 있고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름이 있기에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평소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힘든 사건만 오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우는 저희입니다. 돌도 물에 부딪히면 둥그러지는데 무감각하여 듣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해요. 상대의 악함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을 가장 아파하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운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재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H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는데 기도를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고맙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목사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1: 아나운서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0: 더 공부하겠습니다.
1: 루스베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0: 네.
1: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0: 예.
1: 그때서부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쭉 오바마까지 만나서 기도해주고 인연을 맺었는데
0: 네.
1: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생일날
0: 예.
1: 아들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내외를 모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700명 모아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어요.
0: 네.
1: 그때 나도 오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때 트럼프 내외를 그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사꾼이었지.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혔어요.
0: 아.
1: 그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직접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0: 예.
1: 해주시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생일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와서 기도받고 한 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장례식에
0: 예.
1: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가 헬리콥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참석했을 따름이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는 프랭크는 아들 목사님 혹은 트럼프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정말 빌리 그레엄 목사님

0: 하나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냐. 그래 아마 빌리 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1: 네, 전도에 정말 힘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써온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전국극동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수 복음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께서는 김정화 목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2: 네.
0: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2: 아, 최초 전북극동방송 설립 당시에 심수태 장로님하고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을 제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3: 그러면 극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익산에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2: 네, 예.
3: 그 기독교 방송이 전주로 이사 가면서 익산에는 굉장히 허전한 감들이 있었죠.
2: 네예.
3: 교회에서. 예. 그런데 저더러 극동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그럼 우리가 익산으로 들어가서 그전에 늘 복음방송 듣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또 기독교 방송대로 전주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익산으로 갈 때 장로님은 전주에 계셨죠?
2: 아, 전 익산에.

0: 있었습니다.
1: 익산에 있었는데.
0: 예, 익산에서 활동하고 그때 이제 초초에 그 심재익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럼 지금 사시기는 전주에 사세요? 익산에 사세요?
0: 전주에 삽니다.
1: 어. 예. 그때는?
0: 그때는 익산에 살았습니다.
1: 익산에 살았고.
0: 예, 예.
1: 그러면 전주로 이사 간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0: 네, 그 이제 제 아내가 농협중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발령이 전주로 다 해주는 바람에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죠.
1: 가족 다 데리고 이사를 가고.
0: 예, 예.
1: 그러면 저 이사 가서는 모든 게 생소하겠네요. 교회도 그렇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걸 저 몇 년 만에 다 극복하시고 전주의 운영위원장을 하신다.
0: 뭐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는 활동할 때 침례교회에서 연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회 활동해 오면서 순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초청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가서 또 적응을 잘 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축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0: 예예. 예.
1: 근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하셨어요?
0: 지금은 정년을 했고요. 또 그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가서 출근해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니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0: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0: 동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2: 동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0: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또 좋은 사람 관계 맺으면서 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기독교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0: 예, 예.
1: 극동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저 책임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양쪽에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어차피 한쪽에도
0: 저는 극동 방송만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저 거기 복음만 전하니까
0: 예.
1: 예, 광고도 안 하고
0: 예.
1: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듣는 사람, 군산에서 듣는 사람,
0: 예.
1: 전주에서 듣는 사람, 이게 어디 김제,
0: 예.
1: 정읍,
0: 예.
1: 저 이런 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은데,
0: 예.
1: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부활절 음악 예배를 했다는데 가셨었어요?
0: 저희 교회에서 한 그때 300명 데리고 갔습니다.
1: 그때 음악회가 예. 좋았다고 예. 그러는데.
0: 예, 좋았습니다.
1: 그 공연장을 꽉 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90명이 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예. 교회에서
0: 예, 예.
1: 저기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영상으로.
0: 예, 예 맞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5명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0: 예, 예.
1: 전주에서.
0: 예, 예.
1: 내년에 또 해달래요.
0: 예, 예.
1: 예.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을 했기 때문에
0: 예, 예.
1: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염치를 해서 무대 장치를 예, 해야 돼요. 무대 장치에 예, 예. 돈이 좀 들어가요.
0: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음악홀을 그 빌리는 가격이 한 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700만 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승필 장로께서 지금 현재 전주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으면서 거기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1: 그랬구나.
0: 예예. 예.
1: 근데 이제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0: 예예. 예.
1: 그러니까 한 팀에
0: 예.
1: 300만 원씩 쭉 줘도 그때 한 다섯 팀이 나왔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식대
0: 예.
1: 예. 그 사람들 이제. 예. 하루 전날 와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0: 예.
1: 그래서 내년에 할래면은 이제 저희도 그래요. 이걸 그대로 무료로 하느냐 소정의 표를 팔아서 하느냐
0: 예.
1: 장로님이 전주 운영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공연장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0: 예.
1: 지방에서 그 큰 강당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다른 음악회가. 근데 그 동안 꽉 찼죠?
0: 저는 그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날에도 네. 지사님께서도 네. 또 중앙사에서도 인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아, 뭐가 어렵습니까? 저희 교육을 시작해서 몇 개월만 있어도 그 2,000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재정적인 것이 더 뒷받침돼.

0: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이제 우리가 서울도 음악회를 하고
0: 예예.
1: 지방에서도 이제 음악회를 하고
0: 예예.
1: 어린이 합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0: 예예.
1: 또 시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0: 예예.
1: 어린이 합창단 잘했다고.
0: 예, 맞습니다. 예. 예.
1: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0: 예예.
1: 그래서 내년에 또 부활절 음악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다른 예. 어디 서울서도 못 해봤죠.
0: 예.
1: 가을 음악회는 있었고
0: 네.
1: 근데 부활절 음악회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처음이에요.
0: 예예. 예.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내년도도 해달래면은 아마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0: 예. 무슨 말씀하십니까?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 급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도 300명이 음악회에 함께 갔다고 하는데 네. 교회가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네,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초청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철하는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요철하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40과 그 청소년 세대 아주 또 유년부, 유치부 이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0: 네.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1: 예, 방금 우리 김장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떻게 전주 운영위원장을 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중대한 그런 임무를 주셨을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수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더욱더 발전화되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저 지역의 그 난시청 지역에도 이 방송이 설립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2: 그래서 전라북도가 예. 한 6개 군에서 예예. 산 때문에 듣기가 예. 어렵다 그러더라고. 예예. 그래서 아마 한 군데 허가 신청을 냈을 거예요. 예예.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아마 난청 지역에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예예.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1: 아내는

0: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집사람한 전표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서 주면은
1: 농협에 계셨구먼.
0: 예.
1: 축협에 가기 전에.
0: 저는 축협에 있고 집사람은 농협 중앙이 농협은행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금으로 가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표 뒤다가 적어서 아내를 드렸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집사람도 이제 술 안 먹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1: 돈이 맞아 떨어져서.
0: 예예. 예.
1: 자녀는 몇 명?
0: 이남 1녀입니다.
1: 출가 다 했어요?
0: 딸만 했습니다.
1: 딸만 출가하고
0: 예.
1: 아들들은 아직
0: 예예.
1: 결혼할 생각이 없죠?
0: 아 결혼을 해야 되죠.
1: 해야 아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모양이죠?
0: 예, 둘째는 있고요. 큰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
2: 아까 전표에 적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0: 예, 예.
2: 전도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0: 전 그때 당시에는 전 전도 차원이었죠.
2: 아,
1: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0: 예, 예.
1: 한 가지만
0: 예.
1: 초청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게 뭐예요?
0: 특징이라면은 준비된 목사님께서 오셨다. 저희가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도 그때도 그 목사님 정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서 준비된 목사님께서 저희 119명 중에 한 분 박종원 목사님께서 청빙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아주
1: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했죠?
0: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초청교회 부임하고 2005년도에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16분을 보내주셔요. 저 교회에.
2: 예.
0: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조 생활도 보니까 제가 재정을 이제 총무로 봤었는데 재정 보면서 볼 때 11조 생활을 8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탄력이 붙죠. 그러면서 성전을 6년 만에 헌당식까지 바쳤습니다.
2: 헌당을 하셨군요.
0: 네, 헌당 6년 만에 이게 2010년인가 11년인가 이렇게 헌당식까지 마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2: 네, 오랫동안 다음 네. 세대를 위한 사역도 해오셨는데 네.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0: 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어떤 목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 기업국인데 거기에도 기업국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교육국까지 이게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실무 장르예요.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곳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 검사를 위해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카페 대기 중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저는 모든 일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기도 제목은

0: 저희가 이제 호남의 거점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호남의
0: 거점교회.
1: 거점교회가
0: 거점교회, 거점.
1: 거점교회가 되길 바란다. 근데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0: 주께로 한 걸음씩.
1: 주께로
0: 한 걸음씩.
2: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왜 그 곡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과 이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데 또 가정이나 뭐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1: 이번에 라디오 전도 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그런 대회를 앞으로 전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우리가 뭐 외국이든 한국에선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전주에서 라디오 전도 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0: 아, 좋지요.
1: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거점이 되는 교회로 모시고 가서 신앙 성장시키면 되죠. 청년들.
0: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전북대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 쉽게 해서 일정한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년에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신 뒤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국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철도 와서 드리고 CCC나 아무튼 4개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이게 전주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하는 학생들 입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는 처음이다.
2: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해요.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나는 오늘날까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한 길 왔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왜 봉사 안 하고 섬기고 왜 희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학자일수록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뒷자리 앉지 마세요. 뒷자리 앞자리 앉아서 미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신비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생긴 이름이래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신비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라운

0: 작고 귀한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떡.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떡 말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된 가치를 얻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풍족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갔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카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에게 모압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가부가 된 나오미라도 고향에서는 어떻게든 남은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두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베들레헴이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낯선 이국 땅입니다. 나오미의 백성도 그들의 백성이 아닙니다. 게다가 친척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식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나오미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에서 환영받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모압에 남아 동족 가운데서 새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룻기 1장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오르바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공허함만을 받아들이는 길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겠습니까?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감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모압에 남아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로 보였습니다. 오르바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했고 모압이 더 풍요롭다는 판단하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고르반은 세상에서 안전과 의미를 찾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로바 같은 접근 방식이 효과적으로 보이고 자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바가 고향에 돌아간 후 이상형 남편을 만나 다수의 자녀를 낳고 모압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는 길을 택함으로써 인생에서의 참된 가치 하나를 놓쳤습니다. 오르바는 참되신 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잃은 것입니다. 오르바는 앞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했던 것처럼 신앙의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적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는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룻은 세상의 계산법을 역행합니다. 룻은 모압과 모압신을 버리고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는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의 결단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강력한 언약적 신실함과 신앙의 승화를 보여줍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에게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아무런 보장도 없는 공허함의 길이자 이방인으로서 환영받지 못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나오미에게 맡겼습니다. 룻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유익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이었지만 룻은 자신의 공허함을 그대로 아는 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의 순수한 결단을 통해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룻의 선택은 놀라운 순종이자 자기 희생적 행위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고백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결단에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괴로움에 빠진 나오미에게 룻의 동행은 결코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삶을 애통해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는 당시 나오미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과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처럼 나오미 역시 자신의 고통과 사막 같은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느꼈지만 그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나오미는 과거 광야의 사건을 더 깊이 묵상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구원은 백성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마라는 불평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연민 때문에 이 출애굽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지 못할 세상의 떡을 찾아 방황하던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를 하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오미와 같은 자들에게 모든 의심의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만족을 주지 못할 세상의 떡을 찾아 방황하던 자에게 심판하

0: 사는 대신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이방인 룻을 품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듯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돌아갈 때 하나님은 텅 빈 삶을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진정한 가치를 얻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룻은 이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의 자격이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나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목회자 연합 8월 성령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2-072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제63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호스피스 교육과 자원봉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051-990-608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9-3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크든 작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오빠 성경에 이렇게 되었잖아. 그런데 왜 너 그렇게 해? 다른 사람 보고 자꾸 그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적용하라고 요구합니다. 성숙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줄 아는 게 성숙입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는 정죄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정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종말적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종말적 관점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진행형으로 보는 겁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띄워져 있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때그때마다 적당한 때에 그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적당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옳으신 하나님은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게 종말적 관점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모든 판단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정보가 다 옳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게 겸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박하기 위해서, 반론을 펼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을 알아보려고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상대의 말을 들으면 상대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듣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면서 배우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자기 주장만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서로 공격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겁니다. 존중이 뭡니까? 존중은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금도를 지키는 겁니다. 함부로 선을 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존중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넘어선 안 될 선을 지키며 함부로 선을 넘어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 것, 그게 존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볼 때 인생은 마치 부메랑 같습니다. 부메랑을 잘 아실 겁니다.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기역자처럼 생긴 걸 하늘을 향해 던지면 이게 날아갔다가 뱅글뱅글뱅글 돌아서 던진 사람에게로 도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인생이 부메랑 같다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자기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까울 것 같지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언젠간 돌고 돌아서 내가 필요할 때에 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령을 받지 않으시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물 위에 던진 것이 여러 날 후에 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상대에게 존중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선 넘는 말을 던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아픔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나중에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전에 목회를 잘 이렇게 마치신 존경하는 선배 원로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제가 점심을 대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배님, 목회를 잘 마무리하셨는데 아직 현역에서 한참 뛰어야 될 이 후배 목사에게 목회에 꼭 필요한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해놓고 수시로 지금도 꺼내서 그것을 봅니다. 그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선을 넘지 마라 였습니다. 임 목사,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이 늘다 보면 힘이 생겨. 원치 않아도 힘이 생겨. 그 힘 믿고 까불지 마. 그 힘 믿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의 사례였습니다. 어렵게 광야를 잘 통과한 모세는 그렇게 사모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너는 안 돼. 네가 광야에서 나를 믿지 못하고 갑자기 욱하며 성질을 낸 적이 있었지. 너 그것에 대한 책임져야 돼. 너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모세는 못 들어가고 보기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들어주신 사례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많은 물자를 모아가지고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돼. 다윗아 미안하지만 너는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 부득이하게 많은 전쟁을 치렀지 않니? 그러다 보니 네 손에 많은 피가 묻었는데 그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어. 다윗은 너무 아쉬웠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결국은 유언처럼 남겨놓고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왜? 힘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무능한 것은 그것은 불복당하는 것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힘을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힘 가졌을 때에 겸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힘이 있을 때 잘못되지, 힘이 없을 때는 잘못될 힘도 없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힘은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힘이 주어졌지만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됩니다. 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서 컨트롤되어져야 힘이 힘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줄 모르고 그 힘을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가 누리는 데 쓰고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쓴다면 그 힘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자기를 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종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얻게 되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종말적 시간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다 보면 내게 없던 지혜가 생기는데 때를 아는 지혜와 그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은 기한이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한자를 아실 겁니다. 꼬다자 없을 무자 열십자 날일자 붉을 홍자입니다. 아무리 붉게 핀 꽃도 십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흥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끝을 알면 지혜가 생깁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 때를 아는 것이고 그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종말적 관점에서 볼줄 아는 영적 능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동그랑 땡! 할 때처럼. 땡땡 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땡땡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주 그 무역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무역의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도시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출신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정치적 배경이 다르고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정복 국가인 로마의 백성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정복을 당한 그 나라의 트리키아 사람들도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밖에 다양한 나라의 출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성향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1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에 알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훈련받고 힘쓰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개인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도 베풀고 자비도 베풀기는 참 좋은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게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주장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아니야 왜 그렇게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가 못 됩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허영을 부리고 허세를 떨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뭐가 겸손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뭐가 겸손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서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를 잘 챙길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나의 무엇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진짜 심각한 일은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끔찍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쳐서 의롭지 못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삶을 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끼어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리들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 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거칠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숙은 상대의 입장에 더 많이 공감하고 그 입장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게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땡땡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땡땡하라 그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이 두 개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항상은 단어를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힘들어도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되었어도 믿음을 가지고 종말적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그 상황에서도 그 지경에서도 기뻐하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땡땡하라입니다. 두 번째 땡땡하라 5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관대하게 용서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드러냈어. 용서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그런데 이 뒤에다가 하나 톡 붙여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뒷부분에 주께서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해주신다?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립으로 자기 생각과 다른,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무지막지한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대로 힘 있고 나쁜 대로 힘 있고 모든 말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증오의 말, 미움의 말, 저주의 말을 먹고 점점 그 힘을 키워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털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털어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이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화해시킨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명을 갖고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딱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어릴 적 우리 오뚜기 장난감 있지요? 절반 나뉘어져서 아래는 빨갛고 위에는 노래가지고요. 이 오뚜기를 착 넘어뜨리면요. 이게 빨딱 일어나요. 또 넘어뜨리면 이렇게 딱 빨딱 일어나요. 또 넘어뜨리면 이렇게 딱 빨딱 일어나요. 짜증날 정도로 일어나요. 그래서 냅다 던지고 그다음부터 했는데 못 일어나요. 왜? 냅다 던질 때에 오뚜기 밑에 있던 묵직한 쇳덩어리가 추가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때부터는 달칵달칵 소리만 나지 못 일어나요. 그러나 그게 다시 바닥에 붙여놓으면 다시 일어나요.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국민들이 딱 하나가 된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껏 퍼부었던 저주를, 이제껏 퍼부었던 그 욕설들을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로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을 이길 미움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의무는 있어도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할 시간에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땡땡하라, 관용하라입니다. 세 번째 땡땡하라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 아무것도라는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는 종말적 관점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종말적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종말적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리하면,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핸들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야당 지도자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땡땡하라, 기도하라.

말합니다. 네 번째 땡땡하라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주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대

0: 자기를 돌아보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남은 어떠하든지 말씀 다시 한번 그대로 올려놔 주세요.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쫓아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을 추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옳다는 그것을 행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일들을 골라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일들을 네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소원이 있든지 그걸 소원으로 품고 그걸 기림으로 품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8절을 그대로 쫙 줄인 것이 9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 앞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받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땡땡하라는 성경을 묵상하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행형 속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어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종말적 관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땡땡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이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의무는 있을 뿐 정죄할 권리는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라도 땡땡하라,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땡땡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에는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올해 우리 교회 폐허처럼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남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떻든 개인적인 상황이 어떻든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도 땡땡 할수 있을 줄 믿습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9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큰딸이 커가면서 학교, 학원,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할 기회, 얼굴 볼 기회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늘 아쉬운데요. 최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큰딸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안고 딸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태어난 날 그 당시에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도 이 찬양을 제가 직접 불렀어요. 딸 바보, 딸 자랑 했죠. 그때 얘기를 제가 딸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물론 아빠 엄마도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어요. 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물된 동산 올려드리시죠.

아, 이렇게 제가 딸 태어났을 때요. 그때 딸 태어난 날그 생방송에서 오프닝으로 제가 이걸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푼수짓 좀 했죠. 딸 바보지. 예,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 첫째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 딸에게 이 말씀, 인생 말씀이죠. 그래서 물된 동산, 이 단어나 찬양 말씀 이렇게 볼 때, 접할 때꼭 딸이 생각이 납니다. 좀 대화를 어떻게 좀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사랑 표현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또 좋은 찬양이 바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보시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나님 축복의 찬양, 사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달빛마을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분 전화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와, 방학이 30년이네요. 30년.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컴백했다,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저 조수진님 되시죠?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기억하시죠?
1: 그럼요.
0: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아, 어떻게 집이세요?
1: 네.
0: 갑자기 놀랬죠? 왜 갑자기 전화가 왔는지?
1: 네. 네.
0: 이렇게 계약한 분들 네. 쭉 보고 있다가 조수진님
1: 아.
0: 그 영락교에 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1: 아, 예. 네네. 저번에 그 거기서 전화 주셔서 제가 예.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0: 아.
1: 네.
0: 그러면은 영락교에 네. 사시는 네. 곳이 안양이신데?
1: 네.
0: 안양 영락교인가요?
1: 아니요. 저기 서울에 있는.
0: 서울 영락교회까지 다니세요?
1: 네네.
0: 왜 이렇게 멀리 다니세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랑 아빠랑 네. 거기 다녔었는데
0: 예.

0: 어렸을 때 잠깐 다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안 다니고 엄마 아빠는 다니셨다가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1: 네네.
0: 엄마도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갖고 수술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서
1: 네네.
0: 엄마도 이제 모바일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1: 네.
0: 예,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기억 때문에 예, 네, 거기를 나가게 됐어요.
1: 오며 가며 그렇게 시간 많이는 안 걸려요?
0: 많이 걸리죠.
1: 그래도 거기까지 가세요, 주일마다?
0: 네.
1: 이야.
0: 저희 큰 딸도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1: 딸하고 둘만 가요?
0: 네, 지금은 둘만 가요.
1: 조수진 님이 운전해서?
0: 차는 좀 주차하기가 그래서 그냥 네. 지하철 타고.
1: 지하철 타고?
0: 네.
1: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어렸을 적 그 기억이 좋으셨나 봐요, 영락교회에서.
0: 그쵸.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또 어렸을 때부터 봐서. 예.
1: 그렇구나.
0: 네.
1: 그때 30년 방학이었는데.
0: 네.
1: 엄마 덕분에 극동방송을 듣게 됐다가 저하고
0: 네,
1: 연결됐죠.
0: 엄마 때문에 엄마 집에 가면 항상 이제 엄마 듣고 계시고 저도 이제 차에서만 듣고 있다가.
1: 네네.
0: 예.
1: 그러니까 그때 4월에 우리가 전화됐거든요.
0: 4월인가 5월쯤이었죠.
1: 네, 4월쯤이었는데 그 뒤로 네. 쭉 지금 다니고 계세요, 영락교회?
0: 네네.
1: 이야, 그 30년 만에 드렸던 첫 예배는 네? 어떠셨어요?
0: 그냥 눈물만 나서.
1: 그랬구나.
0: 네. 교회만 가면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나서.
1: 눈물이 나요? 그러게. 이게
0: 제가
1: 네. 말씀해 보세요.
0: 아니요. 지금 누가 와서.
1: 이게 보면 방학을 네. 오래 했던 분들이 새끼라를 통해서 교회를 가면
0: 네. 네.
1: 첫 예배 때는 거의 100% 다 우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 또 잘하시더라고요.
0: 네.
1: 다시 시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0: 네.
1: 아무튼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근데 어떻게 또 딸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0: 아,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 동아리 모임에
1: 네.
0: 기독교 이제 서클을 들어갔나 봐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하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학교 그 교회에서.
1: 예예.
0: 근데 이제 학교 거리가 지방에 있는 학교라서 방학 때는 집에 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됐어요.
1: 몇 학년인데요?
0: 지금 2학년이에요.
1: 고등학교?
0: 아니 대학교.
1: 아 대학교 2학년.
0: 네네. 네.
1: 그래서 방학 동안 또 딸하고 같이 그렇구나.
0: 네.
1: 와 참 그때 선물 주얼리 받았죠.
0: 네네.
1: 주얼리만 받았나요?
0: 그 주얼리를 받았는데 저희 엄마 거는 제가 신청을 못해서 엄마는 못 받아들이고.
1: 엄마를 제가 왜 어머님 것도 드리기로
0: 어머니
1: 했나요?
0: 거랑 네, 제 거랑 이제 두 개 주셨는데.
1: 네.
0: 제가 바쁘다 보니까 어머니 걸 못 챙겼어요.
1: 본인 거는 지금 신청했고.
0: 네, 네 기한이 있나 보더라고요. 유효 기간이.
1: 아 지금 아마 안 늦었을 거예요. 안 늦었을 거니까 어머니 것도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 딸도 같이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된다니까
0: 네.
1: 선물을 더 드려야겠는데.
0: 아 아니에요.
1: 딸이 뭘 좋아할까? 딸이 뭘 좋아할까요?
0: 괜찮아요.
1: 딸 아무튼 선물 하나 제가 챙겨가지고 드리고 우리 조수진님은
0: 네.
1: 이제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우리의
0: 네.
1: 공식 선물 꽃바구니 네. 선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괜찮아요, 피디님.
1: 아니 뭘 괜찮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계약한 분들은 꽃바구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받으셔야 돼요. 정말 네. 축하드리고
0: 네.
1: 그때 이제 저랑 네. 영접기도 했잖아요.
0: 네.
1: 이제 우리 감사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지금요?
1: 예.
0: 지금요?
1: 예예. 왜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0: 지금 예.
1: 왜요?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0: 아 지금 식구들이 다 있어요.
1: 식구들이 다 있어요. 남편하고 애들하고.
0: 아 교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서.
1: 교회 안 나가고 있는 혹시 남편?
0: 네.
1: 남편?
0: 아이도 저희가 셋인데.
1: 네네.
0: 네 아직 둘은.
1: 아.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반응이 교회 간다니까
0: 그냥 뭐 그거는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1: 반대하고
0: 않아요.
1: 그러진 않아요.
0: 네, 네.
1: 남편 옆에 있어요?
0: 아 다른 방에 있어요.
1: 다른 방에 있어요. 남편은 교회 다녀봤어요.

0: 아니요, 안 다녀본
1: 안
0: 것
1: 다녀봤어요.
0: 같아요.
1: 네. 남편도 같이 다니면 너무 좋은데.
0: 네.
1: 그럼 남편 선물을 줘야겠다. 남편.
0: 저는 남편. 제가 지금 둘째 아이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1: 네네.
0: 네, 둘째 아이부터 전도를 해보려고 해볼게요.
1: 그래요. 애들이 다니면서 네. 아빠 네. 같이 가요 이러면은 또 꼼짝 못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전 가족이 맛있게 드릴 수 있는 제가 네. 세트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 좀 얘기해 주시고.
0: 네.
1: 그래요. 기도는 네, 다음에
0: 감사합니다.
1: 할까요? 기도는?
0: 네네, 다음에. 네. 네.
1: 정말 네. 다음에 또 아무튼 너무 본인은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열심히 이제 네. 신앙생활 할 거예요.
1: 예, 지금도 네. 이미 하고 계시고 우리 네. 남편하고 아이들이 다 나갔을 때 우리 또 그때 네. 감사기도 같이 하자고요.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건강하시고요.
1: 조수진님이 네.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뭔가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0: 제가
1: 찬양.
0: 제가 찬양을 잘 많이 모르기는 하는데.
1: 예, 그러니까 30년 만에 다시 오셔서 그래도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최근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0: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은 네. 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나 이제 그 주님의 네. 새 생명 얻은 몸.
0: 네네, 그 제목이 뭐죠? 그 찬양이요. 저희 그.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얼마 전 돌아가셨거든요.
1: 아이고 그러구나.
0: 나 아, 그 이제. 노래를 마지막에 많이 부르셨대요. 오빠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저희 식구, 엄마랑 많이 불러드렸고 해서
1: 예예예. 예, 예. 아 네. 오빠가 이 곡을 많이 불렀어요.
0: 네.
1: 찬송가 436장이에요.
0: 네.
1: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0: 네.
1: 이 찬양송인데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구나 오빠가 그러면 하늘나라 우리 천국 가셨겠네요
0: 네.
1: 네 천국에서 아마 다시 동생이 다시 예수님 잘 믿는 거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 곡 전하면서 다음에 네. 또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0: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조수진 씨의 인생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이 찬양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빠 생각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또 나머지 식구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보고 계시겠죠. 정말 조수진 씨 가정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끼라의 열매를 만나겠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문자를 보내신 거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갔어요. 새끼라 듣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예.
0: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혹시 예, 통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1: 예, 예.
0: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아니, 지금 정차 중이요.
0: 정차 중이세요?
1: 예.
0: 혹시 지금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예, 끌게요.
0: 아, 지금 예. 라디오 꺼 주시고 정차도 해 주시고
1: 예.
0: 네. 지금 극동 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극동 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아, 지난번에 그 문자를 주셨었는데
1: 예.
0: 새끼라를 듣다가 13년 방학을 끝내고
1: 예.
0: 그 교회를 가셨다고.
1: 예, 예.
0: 교회 네 곳을 가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든 한 곳을 그다음에 이제 예. 또 아내
1: 예.
0: 아내한테도 교회 가자고 했다면서요.
1: 예. 지금 아내도 교회 같이 나가고 있어요.
0: 할렐루야네. 와.
1: 예. 요번 주에 전주에 저기 연결기도 받고요.
0: 교회 가서요?
1: 예.
0: 오,
1: 등록하고요.
0: 등록도 하고.
1: 예.
0: 어느 지역이세요?
1: 중랑구 면목동이요.
0: 면목동.
1: 예.
0: 그때 교회를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을 갔다라는 때가 그때가 예. 6월 정도인가요? 올해?
1: 한 그 정도 됐어요.
0: 그죠?
1: 예.
0: 7월 초인가 저한테 문자를 주셨던 것 같아요.
1: 예.
0: 저하고 지금 처음 연결이잖아요.
1: 기도를 받고서 가려고 13년 방학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그래도 그냥 나갈 마음이 생겼으니까 나가자 그러고 나갔죠.
0: 아이고.
1: 그러니까 찾아봤죠.
0: 저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됐군요.
1: 예.
0: 아유 죄송합니다. 13년 방학이라고 아유,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드렸나 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일반 전화에서 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1: 아니
0: 뭐
1: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0: 아 진짜요? 그랬구나. 예. 아이고 어떻게 이게 이제 많아서 그랬는지 이걸 놓쳤네요. 아무튼 예. 본인이 이렇게 새끼라를 듣고 결심을 예. 하고 13년 방학을 스스로 끝냈다는 게 와 정말 엄청 대단한 시입니다.
1: 예.
0: 어떻게 그 마음이 드셨어요? 방송을 듣다가.
1: 아니 계속 영접기도 하는 거 따라하고
0: 네네.
1: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자는 기도가 따라하다 보니까
0: 예예.
1: 이제 나도 같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0: 이야. 그래서 네 군데를 가보고 그중에 한 곳 예. 맞는 곳으로 가서

0: 등록까지 하셨고요. 그렇죠?
1: 예, 예.
0: 그 가게 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예수 장로교 늘푸른 교회예요.
0: 늘푸른 교회.
1: 예.
0: 장로교라는 거잖아요. 늘푸른 교회.
1: 예. 예.
0: 근데 이제 본인이 가고 나서
1: 예.
0: 다음 주에는 자기도 가자.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응? 그렇죠?
1: 그 교회로 등록하 교회로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와이프 데려갔죠.
0: 와이프한테 가자고 했더니 아내도 그래 나도 가자 하고 바로 따라갔어요.
1: 거의 좀 강제로 끌고 갔죠.
0: 그렇구나.
1: 가자 했는데
0: 네.
1: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안 간다 막 그러길래
0: 예.
1: 아 가자 좀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죠.
0: 근데 아내도 방학 중이었나요? 교회 방학 중?
1: 아니요 불교요.
0: 불교?
1: 예.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됐네요?
1: 예. 그냥 그게... 가자 가자 계속 가자 졸라서 그래서 거의 쫄다시피 해서 갔죠.
0: 아내가 지금 그러면은 예배를 몇 번 들었어요?
1: 지금 등지 네 번이요?
0: 네 번 정도. 아내 반응이 네.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반응이?
1: 앞에서 이제 통성 기도할 때 주여할 때 좀 앞에서 좀 목소리가 크신 남자분이 있어서
0: 네네.
1: 그게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먼저 일어나서 지금 깨워 저를 가이다 걱정 빨리 가자고.
0: 이야 진짜 감사하네요.
1: 예.
0: 불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남편 따라서 지금 네 번이나 갔고 아내도 네. 등록을 했다고요?
1: 예.
0: 이야 그렇구나. 자 그럼 이번 주도 가실 거잖아요 아내와 예. 함께.
1: 네.
0: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통화니까
1: 예.
0: 아유 지난번에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예. 선물 본인 거 하나 아내 거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기억나는 예. 선물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불러볼까요?
1: 와이프는 주얼리요.
0: 오케이. 아내는 주얼리. 본인은?
1: 저는 비타민.
0: 비타민 레모나.
1: 레모나.
0: 알겠습니다. 예. 와, 자, 이 시간에 우리 예. 9947번님께서
1: 예.
0: 스스로 13년의 방학을 끝내셨잖아요.
1: 예.
0: 저하고 감사기도 한번 드릴까요?
1: 예,
0: 저 따라서. 알겠습니다. 저 따라서. 예.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제가 아까 선물 두 개를 챙겨드렸는데
1: 예.
0: 사실은 이렇게 방학을 끝내고 계약하면 또 다른 선물이 있죠.
1: 예.
0: 알죠?
1: 예.
0: 바로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고요.
1: 예.
0: 자, 우리 9947번님, 예. 인생 가운데서 13년 전에 생각나는 곡도 좋고, 아니면 요즘 부르는 곡도 좋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세요?
1: 순교자의 삶이.
0: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1: 네.
0: 와, 이거 참 강렬한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좋아하세요?
1: 주님 믿고 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커서.
0: 네.
1: 그 노래가 좋아요.
0: 그렇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따라가겠다.
1: 예.
0: 순종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잖아요.
1: 예.
0: 저는
1: 저까지는 그게 목표라서 성기던 교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0: 네.
1: 하기도 했고 그랬죠. 제가 따로 목사님한테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팀도 만들었고.
0: 뭘 만들었다고요?
1: 팀이요.
0: 팀?
1: 예.
0: 팀을 만들고 싶다? 이번에 예, 새로 간 교회에서?
1: 아니 전에 살던 교회에서는 열정이 있어서
0: 예예. 예.
1: 팀을 제가 이제 봉사팀을 만들어서
0: 예예. 예.
1: 딴 데 가서 예배 본예배 드리고 딴 데 가서 또 다시 이제 청년들 몇 명하고 해서 이제

0: 아직도 드리고.
1: 그런 것도 하셨구나.
0: 예.
1: 아, 열정이 있으셨구나.
0: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그 열정을 다시 찾고 싶어서.
1: 아, 그렇군요. 네. 아까 제가 그걸 못 여쭤봤는데, 본인 네. 13년 만에 첫 예배 어떠셨어요?
0: 아주 좀 낯설기도 하면서도, 좀 말씀이 그동안 들렸던 게 좀 있었죠. 감격이 좀.
1: 감격스럽고, 낯선 것 같으면서도.
0: 예.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1: 십자가의 감사합니다.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앞서 유턴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 올려드렸어요. 9947번님 대단하십니다. 예. 저하고 전화 연결하고 싶었는데 기다리다가 본인 스스로 교회를 가셨고요. 불교인 아내까지 그 이후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두 분이서 또 등록까지 하시면서 계속 극동방송을 또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면서 내일도 이제 복된 주말 보내시고, 자, 주일 예배 잘 준비하셔서 우리 방학생들, 예, 이번 주 기회입니다. 용기 한번 내시고요. 자, 계약한 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예배 쭉 들으셔야죠. 한결같이 예배 꼭 성공하시고 하나님 1대1로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깨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이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같은 사임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과의 소통하면서 사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 바로 이 백석, 이것을 감리교 목사님께서 이것을 지어줬어요. 이걸 지어주면서, 야,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흰 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장목사 팔자가 쓰여 이러더라고요. 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진짜 세월이 흐를수록 이 고통과 고난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비 그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과 영끼리 말씀과 말씀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고 너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식으로다가 성경 66권 다 이우고 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오. 토마스 아퀴나스 누터 칼빈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 나만이라고 하는 이 티두리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방감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고 봉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라고 했어요. 서구, 유럽과 미국. 그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됐어. 그러나 학문이, 학자들이 할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먹고 와가지고 생명 없는 나무를 갖다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없는데 학문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번창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다 꺼져버리고 말았잖아. 누가 꺼뜨려?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를 운영한다고 체풀에 잘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내가 체풀에 설교 들어가니까 영혼이 싹 메말랐어. 누가? 신학생들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해서 입학할 때 전에 2주 동안 기도운동, 성령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MDB들 기도하는 거. 거기서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이 바로 백석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나와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백석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걸 말해요. 이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을 이길 수 있는 거. 내 육적인 명예, 물질, 이성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보험사에 잘될 수 있는 내 영혼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육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흰 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2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까오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밤,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거센 바람을 바라보던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문제와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면 마음이 마구 흔들립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떤 파도가 일고 있든 그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신 찬양은 샬롬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한 찬양이 이 구절, 성경 구절로 이루어진 찬양이었죠. 샬롬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했는데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이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믿음을 오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금요일 오늘 코너는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께서 차곡차곡 보내주셨던 신청곡들 그 시간에 다 담진 못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사연, 묵상, 나눈 글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이고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자유로운 이야기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3874님의 신청곡입니다. 스카프레너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찬양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8527님께서 이런 채팅 하나 보내주셨어요. 결혼 후에 애들 키우고 신앙생활하느라 각자의 삶이 바빠서 연락이 거의 두절됐던 대학 친구들인데요. 최근 자녀들의 결혼 소식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와, 대학 친구들인데 자녀의 결혼, 이 기쁜 소식으로 다시 만나게 됐던 것도 참 귀한 만남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믿지 않은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이루실 일이 있으리라 저도 함께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오랜 시간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삶, 그 삶 자체가 친구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무엇보다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8527님의 사연에 이어서 두 찬양 함께 띄워드리고 싶어요. 러브의 음성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또 주리의 목소리로 빛으로 향기로, 두 찬양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소망하고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8572님께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사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대학 친구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연에 이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빛으로 향기로 러브와 주리의 음성으로 각각 두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강연희 찬양 사역자의 음성으로 함께 할 텐데요. 0720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 신청합니다. 찬양과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왈칵 눈물을 흘렸어요.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720님의 신청곡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강연희 찬양사역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9672님께서 믿음으로 꼽고 PD님 반갑습니다. 저희 사랑방에 이응도 집사님께서 폐암수술을 받으셨는데요. 회복과정에도 함께하사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종일 집사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근처에 좀 마음이나 몸이 편찮으신 분이 계시면 문득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한데요. 수술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회복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마음에도 몸에도 평안과 힘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송 가족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672님의 사연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에는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3874님의 신청곡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내주의 보혈은 소진영의 목소리로 함께 하고요. 내주를 가까이 옹기장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에는 우리 마음에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푹 쉬시고요. 많이 웃으시고 또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또 주말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2일 11시 부산 부산 서구, 제주 제주시 서구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이탈리아 여행 가이드의 재미있는 설명을 하나 들었는데요. 한국인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인다이닝이래요. 유명 셰프가 만든 여러 가지 요리를

코스로 하나씩 천천히 맛보는 고급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분은요, 한국인들에게 파인다이닝을 별로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식사 시간이 무려 3시간. 처음 1시간 정도는 분위기도 즐기고 음식도 천천히 맛보다가요, 1시간 반쯤 지나면 슬슬 힘들어져서 남은 음식 그냥 한꺼번에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신다는 겁니다. 왠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정말 빠르게 삽니다. 밥도 빨리 먹고 커피도 금방 마시고 하나 끝내면 곧바로 다음 일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도요, 너무 급하게 먹으면 그 맛을 놓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잠시 멈춰 음미할 때 더 깊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냥 알라가 아니라 맛보아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차려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천천히 맛보아 아는 것. 어쩌면 이게 최고의 파인다이닝 아닐까요?

조수아의 선하신 목자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는 표현 한번 나눠봤는데요.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급하게 먹을 때와 천천히 먹을 때가 다르잖아요. 후다닥 먹을 때는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냥 해치워버리는. 물론 그렇게 급하게 우걱우걱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있는 건. 그런데 이걸 천천히 씹어서 천천히 음미하면요, 그 맛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향도 느껴지고요. 아, 이런 재료가 들어갔구나. 오, 이런 걸 이렇게 요리를 했나 보다. 이렇게 또 깊이 있게 발견하는 맛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번 제대로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요, 너무 바빠서 은혜를 채 못 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 다음 일정 생각할 때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휴대폰 계속 쳐다볼 때가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벌써 다른 곳 가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속도를 늦추고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집중해서 붙잡아 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 보고, 이번 한 주 받은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보면요, 아, 이것도 은혜였구나. 아,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미처 모르고 지나갔던 그 은혜의 맛도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더 깊이 맛보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주신 차려주신 은혜 파인다이닝 같은 그런 은혜를 오늘 찬찬히 맛보아 알아가는 음미해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밥을 빨리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빨리 먹는 편인데 정말 고깃집에 가도 뭐 한 3, 40분이면 끝나고 보통 뭐 밥 먹으러 가면은 10분, 15분이면 식사 끝나시는 분들 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곱씹어서 감사해보는 시간도 그냥 5분 기도, 10분 기도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왔네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걸으며 하늘도 보고 주변도 둘러봐야겠다고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8427번님 주셨습니다. 네, 또 주말에는 한 주를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3065번님 저는 말씀을 빨리 많이 읽으려고 후다닥 후다닥 읽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한 구절을 천천히 좀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도 오래 묵상하며 또 새롭게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통독하시는 분들은 정말 빨리 이렇게 읽어내려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씩 이렇게 큐티하듯이 묵상하듯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뭐든 간에 말씀은 좀 집중해서 보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한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보시겠다고. 할렐루야. 1946번님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시겠대요. 이미 예약이 돼 있다고. 이번 주 감사했던 일 하나씩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집도 오늘만큼은 천천히 즐기는 파인다이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꼭 그런 식당에 가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어도 정말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 그것이 또 뭐 파인다이닝이죠. 0317번님 상황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상황보다 주를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3775번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0119번님 항상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또 돌아보며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를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0445번님이 주님의 선하심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또 깊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아직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도요. 하나님은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먹이시고 지키시고 또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방법을 세상은 감추려고 해요. 나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가르쳐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결을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결이냐? 더 사랑받는 비결.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여성 고아로 살던 에스더. 그가 지금 새 왕후를 뽑는 후보자의 자격자로 수산성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감사하게도 왕후로 뽑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에스더가

0: 뽑힐 수가 있었는가, 더 사랑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기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쟁 사회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경쟁 가운데 내가 좀 눈에 더 잘 띄고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램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0: 왕후 에스리를 폐위시키고 고민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의 측근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선 아리따운 처녀들, 왕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갖춘 여성들을 불러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으냐면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0: 네,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여성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우선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전국에 있는 지방 관리들은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성 한 사람씩을 수도 수산성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는 몇 개의 지방이 있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127개의 지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한 명씩 다 불러드렸으면 몇 명이죠? 127명.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새 왕후가 되려면 몇 명을 제껴야 돼요? 126명을 제껴야 자기가 이제 뽑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있고 지방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나한테 올려보내라. 자기가 왕에게 뭔가 눈도장을 찍고 싶은 사람은 한 명 보냈을까요? 한 명보다 더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눈도장을 찍고 싶어요. 근데 하나 하라고 하는데 하나만 합니까? 둘, 셋도 합니까? 당연히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하나 하라고 했을 때 하나만 하는 사람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때 모인 여성의 숫자를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려 4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더 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는 1세기 사람이고 지금 이 이야기는 주전 6세기니까 거의 한 500년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옛날에 이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40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팩트는 뭐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최소한 127명에 플러스 뭐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자리에 가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일은 아니었어요. 왕후가 되면 좋겠지만 모두가 왕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명만 왕후가 되는 겁니까? 딱 한 명만. 나머지는 그럼 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려갖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의 왕후 후보로 뽑혀와서 왕과 하룻밤을 지냈기 때문에 이미 왕실 안에 갇혀질 수밖에 없어요. 왕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뽑히면 평생 페르시아 왕실의 후궁으로만 남아있어야 하는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뽑혀서 들어갔으면 1등을 해야 되거든요. 자, 1등을 하려면 지금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뭘 해야만 했는가? 우선 각 지방 관료들의 눈에 들어야만 합니다. 차출 시스템이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관료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지방에 있는 미인들을 잘 살펴보고 한 명씩 뽑아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여성을 수산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두 번째는 1년 동안 궁중 예법을 배우고 또 1년 동안 왕에게 나가기 전에 자기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

0: 성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 자,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냥 뽑혔다고 해서 곧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12달 동안. 그럼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1년을 충분히 자기 관리를 하고 궁중 예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6개월 동안은 뭘 하는 거냐면 몰약으로 기름을 쓴다. 이건 피부 관리를 하고 자기의 체취를 지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왕실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밴 냄새들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몸을 먼저 관리하는데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6개월 동안은 뭐 하는 거냐면 향품과 다른 물품들을 써서 자기를 치장해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뭘 위해서? 아쇠로 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아쇠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12달을 준비했어요. 세상 임금에게 나가는 데 있어서도 12달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가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냐면, 3년의 시간이 걸려요. 세상 임금에게 나아가는데도 1년, 3년의 시간을 걸리는데, 그만큼 준비하고 세상 임금에게 나아가서 임금을 알려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 준비를 하고 오나?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예배 준비하고 오셨어요? 양치는 하고 오셨죠? 그죠? 이빨도 안 닦고 오면 진짜 안 돼요. 머리는 감으셨겠죠, 그렇죠? 막 일어나자마자 대충 막 하고 간다? 이거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있거든요. 아니, 세상 임금도 만나러 가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고 3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데 그러고 오는가? 여러분, 무슬림들 있잖아요. 그들은 항상 그들의 신인 알라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예배하러 갈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씻어야 돼요. 첫 번째 하는 일이 손 씻고, 왜? 손부터 씻어가지고 나중에 코도 씻고, 입도 헹구고, 귀도 닦고, 머리도 다 닦고, 발도 닦고.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가면 화장실에 항상 우두라고 해서 씻는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예배 중에 방귀를 뀌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씻고 와야 돼요. 어떻게 전능하신 알라가 있는데 내가 방귀 뀌고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그냥 몰래 뀌고 말잖아요. 그렇죠? 안 들키면 돼요. 근데 이슬람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슬람이 가짜 신한테 예배하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치면, 우린 진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어떻게 뭘 준비하고 와야 되는가? 오늘 나는 어떤 준비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늦지 않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몸까지 준비하고 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12달 동안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세 번째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순서에 따라, 아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 왕의 테스트를 받아야만 합니다. 순서에 따라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순서가 중요하냐? 여러분, 왕도 사람인지라 어느 때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러면 기분 좋을 때 나가면 안 좋아도 좋게 보입니다. 기분 안 좋을 때 나가면 내가 아무리 뭘 잘하고 있어도 화가 나니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해주는 사람이 이번은 당신 차례요. 이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왕후 후보자들이 왕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 누가 정했을까요? 이 일의 총 책임자였던 내시에게. 근데 내시에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봤다고 그랬죠? 좋게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시에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으면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좋은 순서 줄까요? 나쁜 순서 줄까요? 좋은 순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갔고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스가스라고 하는 내시가 주관하는 어느 한 대기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왕이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왕 앞으로 갔는데 왕이 계속 그녀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다시 가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아웃인 겁니다. 평생 그냥 페르시아 제국 왕실의 왕후로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

0: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왕궁 왕후 후보 선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0: 네,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됐어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마 두근두근 떨렸겠죠.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0: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더 은총을 선물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머리에 관을 곧바로 씌워줍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통은 400명의 후보자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400명 다 보고 생각나는 사람 있을 때 왕이 누구를 불러들여라 그러면 그녀가 와서 왕관을 쓰고 왕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됐냐면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단번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다, 이 여인이다, 그리고 왕관을 씌워줬어요. 도대체 에스더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매력이 있었길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글자로 비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에 수식어가 많습니다. 어떤 비결이냐면 수많은 경쟁자들보다 더 사랑받는 에스더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비결은 모두 15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0: 네,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조급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수백 명의 경쟁자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학자들마다 다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적지 않은 무리들, 그들 중에 1위를 해야만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후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어떻게 하면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자기가 1등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 2장 13절의 법이 있었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0: 네, 지금 후보로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왕의 이제 왕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에스더는 뭐든지 구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 같으면 다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왕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를 썼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에스더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왜냐하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지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녀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의 조급함은 언제 찾아오냐면 이 일은 꼭 되어야 한다, 이 일은 절대 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의 조급함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될 일도 안 돼요. 안 돼야 되는데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라. 내시 에게는 이 왕후의 후보자들을 다 관리하고 1년 동안 궁중예법을 가르쳐서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 내시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 그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시 에게는 이 일의 전문가였어요. 사람들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의 전문가. 그런데 이름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3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처녀들은, 그 후보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후 후보자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이것도 해달라. 내시 헤게가 다 들어주기는 했으나 하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너무너무한 거죠.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막 다 요청을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후보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책임질 거냐?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근데 유일하게 수많은 후보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4시 회개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에스더는 4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4시 회개는 에스더를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순서를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덕분에 결국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새 왕후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 이야기를 좀 잘 들으세요. 뭐 설계를 한다 그러면 설계사가 전문가인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동차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막 어떤 분들은 진짜 AI 찾아가서 챗GPT가 이랬다, 제미나이가 나한테 가르쳐줬다, 어느 때는 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 영역까지 들어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곤란할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믿고 기도한다는데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들어주면 큰일 날 이야기이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문가시니까 아버지에 묻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소원을 아를 수는 있습니다. 내 의견을 전문가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은 전문가이신 하나님, 전문가이신 설계가, 전문가이신 자동차 전문가한테 듣고 그 조언을 따라 움직여가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에서는 4시 회개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왜? 그 일의 전문가고 그 사람의 비유를 거스릴 필요가 없으니까.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면의 단단함을 가지라.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여성 고아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가정은 다 부모님이 있는데 나는 왜 부모님이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여기 살아야 되고 특별히 여성으로 차별받는 모든 상황들이 화가 나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그녀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우리에게 썩 기분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 그 내면에 단단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꼭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고생하며 산 사람들 저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서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으로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에스더가 누구의 교육을 받았냐면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양육을 했다. 그러면 모르드개는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유다인 모르드개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즉 사랑이 풍성한 사람, 이타적 사랑의 모습이 막 차고 넘치는 모습. 지금 수백 명의 에스더의 경쟁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나 좀 봐주세요, 내가 괜찮죠, 저 여인보단 내가 더 낫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유일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였던 겁니다. 성품이 남달라 보였던 거예요. 이 여성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끄집어 내리고 자기를 더 돋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불평과 원망과 짜증나는 민들 그러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내면에 단단함이 생겨지거든요. 에스더가

외모도 특별하고 탁월해 보였고 내면의 단단함 뿐만 아니라 성품의 아름다움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여인으로. 그러니까 아수엘 왕은 뒤에 볼 것도 없고 앞에도 생각이 안 나고 딱 이 여인에 곧바로 왕관을 씌워주면서 더 사랑하고 더 은총을 선물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후가 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 식당을 해도 그렇고 학교에 들어가는 일도 그렇고 직장에 취업하는 일도 그렇고 배우자를 만나는 일, 어느 때 보면 교회도 막 경쟁처럼 어느 한 아파트가 새로 신축된다 그러면 교회들이 가서 전도하려고 천막 쳐놓고 수많은 경쟁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가 더 사랑받고 더 은총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조급해하지 마시라. 조급함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일이 더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이 이야기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근데 무조건 이 길만 가야 된다. 거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해야 한다. 진짜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일에 전문가에게 뭔가를 맡기고 듣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막 총동원해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제일 가장 뛰어난 전문가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냥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여기가 이게 인생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 사람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 업체 가면 되지 않을까?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전문가의 조언 그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해 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단단함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이걸 불평과 원망으로 가져가지 말고 이 안에서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에스더가 유다인 여성 고아로 자라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처한 상황과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가 문제고 지금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탓하지 마시고 내 내면의 삶을 좀 단단하게 하고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을 저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호와의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성품을 가다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제가 이 세 가지 비결을 유심히 정리하고 찾다 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조급함도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왕후가 돼야 된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 내 자녀는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된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면 많은 길들이 열려있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더라고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에 내시회계가 말해주는 것보다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에 근거한 불안함 가운데 나타난 일들 내 내면에 단단함이 없는 것도 뭐냐면 그냥 다 짜증나고 싫고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짜증내고 화를 내서 뭐가 된다고 치면 계속 하라고 권면해 드리겠지만 하나도 안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자기 생각이 조급함도 만들고 누군가 이야기도 안 듣게 되고 결국은 자기 내면의 불안함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되더라고요.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조급하지 않았고 에스더는 내시 헤게의 말을 따랐으며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날랑인 뽀따요 바라사 반상 필리피나스.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방송가정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장대진입니다. 아,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선포하면서 성경의 무림고수 귀한 간증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번 안내해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 말 뜻대로 잠잠하게 생각한다 그런 묵상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씀 한 구절 두 구절을 붙잡고 계속 반복해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자가 먹을 것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서 본인도 또 본인의 가족들도 섬기고 있는 교회

아들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도 큰 변화와 회복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의 강의를 소개해드릴 텐데 특별히 지난 5월에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 세미나 실황을 녹화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두 가정이나 참석을 해서 정말 성황리에 이 세미나는 잘 마쳤고요. 일정상 오지 못했는데 방송 좀 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이 많이 있으셨는데 드디어 이제서야 이제 편집이 끝나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자, 찬송으로 은혜 받고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방송가정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아,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무림고수 세미나, 특별 세미나 실황을 녹음, 녹화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박봉열 목사님, 그리고 아, 지난주에는 우리 조상현 목사님 강의가 나갔고요. 오늘은 인천 광명교회 우리 신대호 목사님의 강의가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히 말씀 읊조리기, 말씀 선포하기, 이 하가다가 갖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

0: 입니다. 본인도 변하셨고요. 새 딸들도 말씀 읊조리기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지혜를 받아서 미국 유학길에 오른 또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 광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 목사님의 말씀 읊조리기를 따라하신 분들 중에 우울증이 치유되고 류마티즘 또 관절염이 나은 분들에 대한 간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신대호 목사님의 강의 들을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아, 이 방송은 아,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채널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자, 신대호 목사님 강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시편 1편 1절 2절만 소리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교재에 다 있는데 뭐 안 보고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 한번 해보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아,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네, 한국 번역으로는 이제 묵상,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하가라는 개념이 이제 시편 뒤쪽으로 가면은 특별히 119편에 가면은 읊조리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으르렁거리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미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보통 뒤쪽에서는 손을 잘 안 들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맞아요. 즐거워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읊조리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도대체 그러면 악인들의 꾀는 뭘까? 근데 시편을 볼 때 이 1편하고 2편하고 같이 보는 게 말씀을 깨닫고 전체적으로 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편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편을 2편을 펴 보시면 한글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미는가의 단어가 또 하가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하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장 1절에 꾸민다, 생각한다, 계획한다, 계략을 짠다 이 단어가 뭘로 되어 있다? 하가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이 있는 사람하고 복이 없는 사람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이제 교재 18페이지인데,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재에 있으니까 입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 물고기와 하늘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아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복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3절이에요. 3절. 복을 받으면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아니,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0: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그 실제가 시편 1편의 몇 절이다? 3절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쓰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락.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말씀 있죠?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너는 뭐가 된다?
1: 큰 민족.
0: 아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합니다. 내가 복이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가 뭐가 된다?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 와서 내가 복이 되는데, 그 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시편에서는 시냇간 심은 나무가 자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쓰는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를 안 쓰고. 그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아쉐르라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쉐르라는 단어, 성경,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행복한 사람아. 행복한 사람이요. 옆에 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바라크라는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아쉐르라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그 잎사귀가 이왕하는 거 크게 손바닥 이쪽으로 안 해요.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왜다 형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가하면서, 즐거워해서 하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을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주셨어요. 그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 문제가 뭔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뭐 이렇게 하면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와닿지가 않고,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5절만 하면 소리내서 선포해 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련회 때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이 안에. 이 신학에 대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가면은, 그런 은혜가 있고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은 이게 막 머리도 열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잘 돼야 되잖아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7번 만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남 이야기죠 뭐. 아이고, 제가 일남사녀 종갓집의 외아들이에요.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진짜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먹을 거 있으면 막 저 챙겨주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해가 되죠? 와이프는요? 왕을 모시고 무술이.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저한테는 당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상담용을 좀 빌리자면 방치로 살아왔어요. 방치로. 방치로. 어느 날 아침에 둘이 같이 차 마시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 자식이 죽고 싶다고. 사모가 목회자한테 죽고 싶다고. 그럼 그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내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게 바뀌냐고요. 당연히 안 바뀌죠. 근데 그 소리에 반응을 못하는 내 자신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더라고, 비극.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그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랑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아,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교회를 다녀도 자기 그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살아가요. 저는 사역자고 목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에 있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자리에서 아내가 내려오라고 하면은 여보 잘못해서 내 때문에 죽고 싶었구나 하면서 내려오겠죠? 그래, 아니에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막 그렇게 하면 엄마가 잔소리 자녀한테 하면 자녀가 이제 그만두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제 안 하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사람을 공부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간은 결국은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선생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제가 인지치유 강사를 한 4, 5년 하면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계속 섬기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다 저같이 제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목회대로 하고 있지만 가정은 서로 아프고 병들고 또한 이혼하려고 하고 나눠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다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다 하고 이런 분들인데 누구 말 듣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요. 그럼 공부를 하면은 좀 알아서 듣냐? 아니요.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다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 결국은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그 안에 있는 말, 그 안에 있는 그 말, 생각, 감정, 이게 총체적으로 같이 가는데 그 말을 바꿔줘야 된다.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럼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시죠? 화도 내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 만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뭐 큐티도 하고 이게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면은 내 안에 그 말이 들어와서 반응이 일어나요. 심지어 화학적인 반응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뼈까지 썩고, 골수까지 막히고, 몸에 모든 이것들이 다 망가져버려요. 오장육부가 다 망가져버려요.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였냐면 소화장애. 서울대까지 가서 치료를 해도 원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막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짓? 누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 한국교회 설교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설교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 편에서 전해주면 성도들이 그열 편의 말씀을 듣고 열 편의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살아가죠? 노력해서 되죠?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꿔주려고 찾은 게 뭐냐면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아까 하가 있죠? 하가가 말씀을 손에서 읊조리고 으르렁 거려 많은 손 빠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써놨더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목사 하가 해라 소리내서 읊조려라 말하고 듣고 새겨라 이거더라고 이거. 근데 그게 어디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 제일 반응을 많이 해주시니까 최고입니다. 자, 저를 딱 봤을 때 이 몸이

진짜일까요?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나를 살아가게 할까요? 역시 고수 팬 맞으시네요.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게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움 속에 있어도 망가져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안에 있는 나, 이 속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의 실제가 결국은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 안에 있는 말이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이 한국 교회에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인생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가요. 아까 창세기 12장 읽었죠?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다고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가니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열받았어요. 그러면 열받은 말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작동한 말이 내 안에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손과 발로, 생각으로 인생을,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주야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주야라는 개념은 하루 종일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뭐하고 살아라? 하가. 말씀을 읊조리고 듣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제 안에 들려와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자신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로 이루려고 살아가다 보니 말씀을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면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율법의 의로 의미 없다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마어마해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민중들 속에서 그 민중들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에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 가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살아 있고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으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가는 말씀을 그렇게 작은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고 하가다는 뭐냐 명사예요. 근데 성경에 모든 이 40 몇 명의 저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나의 이야기가 되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하가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가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 엄마 왜 교회가? 엄마 왜이 말씀을 읊조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증거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증거가 왜 안 나타나겠냐 이 말이에요. 나타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다가 뭘 둬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한절 두고 두절 두고 세절 두고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들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 주 본문을 계속 하가를 해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 본문 말씀을 기본적으로 몇천 독을 해요. 왜냐하면 5천문에서 10,000번을 읊조리니까 본문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그냥 그 주간에 몇천 독을 한다고 해요. 몇천 독을. 그 주간에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그 본문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교인들은 올해 본문이 에베소서 1장부터거든요. 근데 시키지도 않아도 1장부터 뭐 5장까지 다 안 보고 읊조리고 하가를 해요. 왜냐, 수만 번을 하니까. 그러면은 저보다 많이 해요. 왜 하겠어요? 해봐야 맛을 알죠. 해봐야. 해보세요. 자, 20쪽에 존재의 변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고 간단해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아니,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서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요? 그럼 애굽에서 고생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 인생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왜 데려갔어요? 아니, 애굽에서 힘들어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럼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해, 나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괜찮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가 복이 있습니다. 그럼 광야로 하나님 왜 데려가셨느냐? 단순해요.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존재가. 영적인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1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 망가졌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그때 너희들이 돌아와서 뭐 하냐면은 이 말씀을 네 입에다가 두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이게 살아 있어야 그 살아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스트레스 걸리고 병 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뭐 죽네 사네 이렇게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레마로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1쪽에 노래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노래로 만드느냐?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너졌을 때, 망가졌을 때 그 노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노래를 부르는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바라크를 주셨다 그랬죠? 그 복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기 시작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언어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새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 뼛속까지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특별한 게 아니고 뭐 류마티스가 낫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즐거워하세요. 왜냐 즐거워해서 유아와 율법을 주야로 하가하라 그랬잖아요.
화가하면서 말씀 읊조리면서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0: 말씀 화가 엎드리고 나서 막 가가지고 깨우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어떤 사람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해요. 한 절이면.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이루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말씀 읊조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선정하고 어떻게 읊조리고 어떻게 꾸준히 갈 수 있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좀 시연을 보여주실 수 없냐고 그러시는데요.
0: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카운터기를 들고 다녀요. 카운터기를 들고 다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말씀 있잖아요. 이번 주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할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범사의 계획까지 잘 그는 머리니 꼭 이 말씀을 이렇게 3절이거든요. 그럼 세 번을 딱 이렇게 읊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또한 매 주일날 섬기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이라든지 결국 그냥 한 절이면 돼요. 한 절. 그게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걸 일단 경험을 하세요. 경험을. 그리고 나서 뭐 이게 늘려가시든지 그건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나는 약속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심지어 하루에 만 번 하는 분도 있어요. 만 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해요. 근데 웬만한 질병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이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한 절이면 괜찮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 절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질문이 암송과 하가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한테 여쭤본 게 1절 암송하고 다음날 1, 2절 같이 하고 다음날 1, 2, 3절 이렇게 해야 되나 물어보셨거든요.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암송과 지금 하가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0: 그래 이제 제가 암송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뭐 5천절, 6천절, 7천절 진짜 많이 만나요. 주변에 뭐 또 구약을 다 이렇게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이제 아까 사람 공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했을 때 제가 그걸 막 암송해가지고 아 열받네.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거 암송을 해보니까 이게 기분 나쁘다.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들려왔을 때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화가라는 개념은 이걸 이제 깊이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럼 새겨지고 길이 만들어지면 이게 말씀이 다 들어와요. 지금 아까 에베소서 1장부터 다 읊조린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나이가 60이 넘고 이게 이 몸으로도 상당히 아픔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1장부터 그냥 계속해요. 왜 자기가 좋아서. 근데 암송으로 바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암송하라고 하면 언제 그 암송하냐. 학교 다닐 때도 안 하고. 에? 근데 뭐 교회까지 와서 이걸 암송을 시키냐. 근데 암송이라는 개념 머리가 작동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머리가 작동이 돼서 되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하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암송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저는 이제 암송하시는 분들 다 만나 무조건 하가를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담고 싶으면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안 담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이들은 주는 대로 다 담겨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암송과 하가의 차이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1: 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들어왔던 질문인데 초등학교 아마 지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1학년, 3학년, 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하가다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0: 구체적인 했는데. 방법은 부모가 하면 그 자녀는 그대로 따라요. 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시키는

0: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애들 좀 사랑해 주세요. 뭐 시키지 마요. 부모가 즐겁게 하잖아요. 자녀들은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키려고 하지 마. 저희 캠프가 이번에 아이들만 거의 100명이 와요. 3살부터 아이들만, 청소년, 예, 초등학생들이 100명이 오거든요. 4박 5일 동안 말씀 읊조리고 해요.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부모가 알아야죠. 즐겁게 하라 그랬잖아요. 즐겁게 부모가 하시면 돼요. 자녀에게 영어 시키고 싶으면 자기가 영어로 학원을 해. 이게 재밌다. 와, 엄마, 나이 60 먹어서 이게 영어를 하가래. 이렇게 재밌다. 할렐루야. 그럼 자녀가 하죠. 영어, 언어는 공부 안 해. 말 많이 하고 많이 듣는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저도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하가를 계속해요.
1: 네. 영어 하가다 캠프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영어로 하가다를 많이 하다 보면 뜻도 잘 모르고 기계적으로 엎드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등 뜻도 모르고 영어를 엎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0: 제가 그분한테, 그분이 이제 만약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애기 태어났는데,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엄마. 몇번한것 같아요? 수만 번을 해요. 그럼 지가 알아서 뭐 해요? 알아서 하냐고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 비슷한 소리 하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수준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이면 어떻고, 영어면 어떻고,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영어로 하면은, 여러분들 그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건 내가 뭐 알아서, 아니 이걸 몰라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지금.
1: 네, 답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명쾌하시네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읊조리는 것에서, 이거 하가에 대해서, 주문이나 주술 아니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비난하는 지인들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질문이 들어왔네요.
0: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남한테,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술처럼 해버리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많이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보면은 상태가 정신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계속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서 깨달아야죠. 이거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그분한테 가서, 아, 나는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이 가장 큰 자기 자신의 실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결국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자신이 보여요. 그러면 할 말이 없,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이야기해요? 할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나 잘합시다.
1: 그리고 추가 질문 마지막 하나 드리면 될것
0: 네네네.
1: 같은데요. 이 자리에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일반 목회를 하시던 그 방향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가다 말씀 읊조리기로 목회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아니면 좀 교회 세팅을 할수 있다? 이 자리에 지금 각 교회 부역장 하시는 분, 리더들도 많이 계신데,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시행착오 했던 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일단은 목회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이 맛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표현, 그 맛을 알려면, 그 말씀을 계속 씹으면 그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가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하가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할 시간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설교 조금만 하라고 하세요. 또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한10% 20% 따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하가하면서 이렇게 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카드, 그 주에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A4지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들이 각 방을 만들어서 목장의 식구들 이제 매주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가다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이제 통을 만들었어요, 통을. 말씀 이 카드를

0: 거기에다가 이제 하가다를 한 사람들 통을 만들어 교회에 오면은 인사가 이번 주 말씀을 읊조리고 사인 받는 거였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그렇게 해서 1000번 이하, 5000번 이하, 10000번 이하, 10000번 이상,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이렇게 해서 통을 만들어 놓고 세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뽑아서 상품권도 주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진짜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나와. 어떤 데는 가족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즐거워야 돼요. 이 캠프의 특성도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아이들이 네 번, 다섯 번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캠프가 보통 한두 번 가면 안 가잖아요. 근데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서 막 데리고 와.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원래 100명인데, 그만하고 싶은데 그냥 접수 하루 만에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250명 지금 끊어놨고, 지금 대기자들이 수십 명이에요. 근데 온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1: 네. 다시 들어도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지난 5월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 세미나 실황을 녹음, 녹화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방송은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휴대전화에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드립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보기라고 두 글자 넉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다시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있어도 그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몰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향해서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그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판단과 결론에 갇히게 될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우울해지고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 여왕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도망치면서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을 먹고 처참하게

물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극한 고난 중에 생각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내 조상보다 못하다, 이렇게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부정적인 생각은요, 탈진한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모두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황을 왜곡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얘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슬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이제는 좀 웃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신 차리라고 야단치시거나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구나. 나만 겪는 외로움과 고통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엘리야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할 일, 즉 사명을 주셨어요. 너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의 후임에게 나의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요, 고난 중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요, 우상의 도시 그 중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병들이 기적처럼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우상을 만들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귀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은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교인들은 경제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해야 될 텐데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먼저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 즉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에베소서는 믿음이 이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고난 중에서, 문제 가운데서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파묻히지 않고 회복되는 비결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미 신앙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앙의 재발견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와 교면을 통해서 혹시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재발견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만을 피상적으로 알고 그렇게 대답하시지는 않습니까? 종종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알아? 당신 나 알아? 무슨 말인가요? 나하고 당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참견하느냐? 왜 훈수 두느냐? 잔소리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잔소리하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의 틀과 한계, 부정적인 생각과 편협한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바울은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알고 끝날 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 내내 서로를 알아가면서 수십 년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나? 때로는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 없으십니까? 낯설다, 이상하다, 저런 면이 있을까?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크고 신비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서 80에서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인데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더욱 많이 알아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부정적인 생각과 그 한계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으로는 지금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요, 맨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앵글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새로운 마음, 네, 새 영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재발견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면 어떤 뜻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부르심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또한 성도가 받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무엇입니까? 뭐 삼성, 현대, 기아 이런 대기업을 떠올리는데, 기업은 한마디로 쉬운 말로 유산입니다. 부모가 부자일수록 자녀는요,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라면 그 유산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무슨 유산을 물려주셨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거린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매번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우리 마음의 눈, 영적인 시각이 흐려져서 못 보고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까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될까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더 본질적이고 위대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분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고난 중에서 있는데 믿음으로 견딜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계속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꾸만 그분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좋은 신앙으로 함께 예배하고 섬겼던 분인데 이제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힘들게 만드실까?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노하우는 1번, 2번, 3번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를 나는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뜻이죠. 자,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또 성령님은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 각자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깨달음 주는 것 아닙니다. 감성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신앙을 재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나에게 남겨주시는 그 유산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정도 고난, 이 정도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현상을 구하라는 것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마음과 눈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고난에 대한 해결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앞도 옆도 위도 아래로 다 막혔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것을 감당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세 번째 재발견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아니, 이것들을 다 알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고 그렇게 곤면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권세 있는 곳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특별한 유기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가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가진 영적 권세가 큰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요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의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듯이,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유기적으로 생명체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뜻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요, 어렵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샘처럼 펑펑 흘러나오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득 차 계시면서 덮고 계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차고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다 교회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충만해야 되겠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성품이 차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인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풍성함이 흘러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내 것이다, 내가 통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 같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에이 그게 어떻게 주님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것인데, 내가 노력하면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재림의 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분의 생명과 가치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교회인 우리 때문에, 예수 충만으로 가득 찬 교회인 우리 때문에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으로 흘러 넘치면서 세상도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정말 고난 가운데에 쩍쩍 말라진 논바닥과 저수지처럼 그렇게 메말라져서 정말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단비도 구하지 못하고 목말라서 비틀거리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이 고난과 문제들을 맞닥뜨리면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가득 넘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을 재발견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몸인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다시금 결단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0: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왜 날 불러주셨는지, 자녀로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과 연결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소망인 것 같았는데 교회만 나서면, 세상으로 흩어지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나와 세상이 거룩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신앙을 재발견하시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103편 15절 16절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백년 만년 살 것처럼 아웅다웅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헛되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답게 차원이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풀이나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떨어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죠.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고 무궁화 훈장을 받고 굉장한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육신이 썩을 때 같이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세상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도 하지요.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신앙인의 삶은 감사하는 데서 자라고 완성됩니다. 항상 감사가 풍성함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 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너희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으려 하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이렇듯 거짓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단지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자, 참된 영광,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때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내 삶의 노래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순서도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리얼 패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어사이드의 이삭의 축복 그리고 더하트워십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 애청자분들 오늘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귀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또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3075번님께서 샬롬 신청 찬양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30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파서 기도원에 살 때 많이 듣던 찬송이었지요. 라고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추억이 담긴 찬양 신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도원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이 이 찬양으로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75번님 신청하신 찬양 나의 등뒤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최영민의 찬송, 그리고 강원명의 은혜 아니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만 구해야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황정관 트리오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싱어스의 아침의 나로 그리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여러분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에 모든 관심이 계셨던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자,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문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떠오르실 때마다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축복해 러비미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AJ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마이클 라반의 레디 샤인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람에게 영광받으려던 모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찬양 나눈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에스키모인들의 화를 푸는 방법이 요즘 말로 좀 신박한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평원을 걷고 또 걷고 그렇게 한참을 걸어서 화가 좀 해소되면 그때 비로소 멈춰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서 되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뉘우침과 이해와 용서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죠.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보통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물건을 부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술을 마시거나 옳지 않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풀이는 더 큰 화를 부르죠. 화를 잠재우는 걷기,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기는 더욱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중요하겠지요. 화가 날 때는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탁월하게 화를 해소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걷기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건강한 화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더 확실하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확실한 분이시라고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말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증거합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갔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더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인생 여정은 바로 이것으로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현실에 함몰돼 잠시 눈이 가려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있어도 신자는 바로 이 싸움을 통해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의 영적 성숙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자신의 지위와 그분 안에서 약속된 것을 자신의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현실을 더 크고 확실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확정된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송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좋은 하루는 많은 것을 가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해야 할 일과 이루어야 할 계획을 먼저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금의 삶이 자신의 노력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길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가진 건강도,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각하는 지혜도, 만남의 기회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스티브 커리 셰프만의 곡으로 More to This Lif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는 살고 죽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은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티브 커리 셰프만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짧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일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겁니다.

You are the mighty king. 그리고 I worship you. 이어서 You are worthy of my praise.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곡은 CA Worship Band의 곡으로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Standing on the Promises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고요. 복된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칸 어쿠스틱 워십 음반 중에서 I Love You, Lord를 보내드립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할 수 있을까요? 역사에 기록된 현인들도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도 결국 창조주의 때 정함이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이 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더 깊으신 주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누리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피아워십의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더 깊으신 주사랑,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실 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금요일 밤에 함께하는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가득 골라서 가져왔고요. 찬양 이어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찬미의 찬양이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두 곡 띄워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두 곡의 찬송가 띄워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고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함께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금요일 밤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코디 카른스가 부른 Firm Foundation, 굳건한 반석 함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ABC 재난 대비 방송. 오늘 이 시간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의 박경련 재난 공보 담당관과 함께 여름철 폭염 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폭염 주의보와 경보 보통 언제 내려집니까?
1: 네, 폭염주의보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0: 그렇군요. 폭염에는 주로 어떤 피해가 생깁니까?
1: 예, 사람의 경우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 탈진에 이를 수 있습니다. 119 응급서비스를 이용한 폭염 환자를 분석해 보니까요. 무더위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농작물을 관리하거나 운동 혹은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더운 날씨로 가축이 폐사하거나 선로 이상으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날 수 있고요.

0: 수급 문제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도 폭염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덥긴 덥지만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자, 야외에서 작업해야 하는 분들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0: 우선은 지병이 있거나 체력이 약한 노약자분들은 햇볕이 강한 낮 시간에 밭일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햇볕이 약한 아침 저녁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산업 현장에서 혹은 건설 현장에서 야외 근무를 해야 한다면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나 머플러 등을 착용해서 열을 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무더위 휴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근로자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의복도 딱 달라붙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밀폐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야 한다면 환기장치, 호흡장치를 착용하고 밖에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자를 두고 작업을 해야지 안전합니다.
1: 네, 지금 개인이 또 준비하거나 또 사업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정부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폭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구급대에 얼음팩이나 조끼 이런 응급 구급 장비를 갖추고 출동 대기를 하고 있고요. 독거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 간호사, 독거 노인 생활관리사, 또 이장, 통장 이런 9만여 명의 재난도우미가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구간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선로가 변형되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등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실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 네,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있어도 사실 집에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가 없으면 더위를 견디기가 힘든데요.
0: 네.
1: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한 3만 6천여 개 정도 되는데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건소, 관공서 이렇게 에어컨이 갖춰진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저녁이나 휴일에도 운영을 해서 열대야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을 하시는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무더운 날씨에는 사실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들도 쉽게 지치게 되는데요.
0: 네.
1: 더운 날씨에 주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 또 정리해 주시죠.
0: 예,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때는 쉽게 피곤해지고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이른 저녁 시간에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은 자주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술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 또 너무 달콤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창문이 닫혀 있는 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남겨두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노약자는 바깥 활동을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축이 머무는 축사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창문을 열어서 선풍기나 팬으로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축사 소독도 자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돈사나 게이사 천장에 분무장치를 설치해서 복사열을 방지하거나 물을 자주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1: FABC 재난대비방송 지금까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과 폭염주의보와 경보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2: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주의 끝 금요일 밤입니다. 성경은 늘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시기 아닐까. 늘 새로운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두현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브 그린의 Symphony of Praise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다라고 쓰인 그 히브리어 하다쉬는 이전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 즉 낡은 것이 회복되어 생기를 되찾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없던 곡조를 창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찬양 속에서도 오늘 새롭게 부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늘 부르던 찬송인데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울리는 순간, 바로 그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빈들의 돌아가는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the Rose,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시편 34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602번님께서 고2 아들이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드네요. 잠도 안 오고 해서 방송 들으며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저희 부모님도 아마 저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갑자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드는데, 아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흘려 들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방황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 우리 9602번님의 아드님이 방황하는 시간, 뭐 그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황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사랑할 때, 윌러브의 깊은 곳에 나아가,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돈 모엔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우리나라에서는 주품의 품우소서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찬양으로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크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당신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동방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요일 순서로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매주마다 같은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 아유, 너무 같은 멘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저희 방송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생각을 하면 같은 멘트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네,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허락하신 이 찬양들을 정말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제게 있네요. 저와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주나복의 힘을 내.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였습니다. 주나복의 힘을 내는 주나복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장윤영의 미제레레는 장윤영 사모님의 프로젝트죠. Universe Earth라는 전체 프로젝트 타이틀이 있고요.

한국식 싱글로 너무 좋은 찬양들을 발매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름도 한풀 꺾였잖아요. 아닌가요? 아,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시원해져가지고, 야, 이제 가을인가 보네. 그리고 온도를 봤더니 34도래요. 34도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으면 32도, 34도인데 그게 이제 가을 날씨처럼. 근데 또 사실은 때마침 그쯤에 선선한 바람도 불긴 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가 날씨를 좀 착각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근데 한켠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어려움은 좀 뭐랄까요, 견딜만하다 그래야 될까?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힘들었었는데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좀 이렇게 관계 어려움 이런 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지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왜 이렇게 관계 가지고 힘들었을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또 주님께서 견딜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진짜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름도 다 끝나가네요. 자,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다음 곡은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준하와 나의 우리 삶의 주님.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없고 입술의 고백만 일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라는 고백을 열정적으로 자주 하며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견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종인 자기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기프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들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누가 지적을 못하겠어요. 말로 살면 안 돼. 삶으로 살아야 돼. 말로만 말하면 안 돼. 살아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실제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점수를 따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질 때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도전에 늘 공격받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혹은 실패 가운데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그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생각했을 때 항상 너무 나이스하고 깔끔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누가 봐도 멋진 모습으로가 아닐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가고 있느냐, 지나가고 있느냐, 또 견디고 있느냐. 견딜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청종하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한 곡이 또 찬양 듣고, 또 여러분들과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어요. 전부가 되소서.

김보규의 전부가 되소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인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으로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특성상 제 올려주시면 그주 토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방송이고 주일 방송 내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사용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다가오는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없네요. 그간 내 또 썸머 스페셜로 많은 사연을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또 읽어드리고 네 함께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또 신청곡은 또 어떤 곡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네. 까먹을 뻔했어요. 방법은 저는 이제 문자 사연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 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들으시면서 달빛 카페에 이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실 수 있고요. 긴 사연 아니더라도 인사와 여러분들의 인사와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벌써 좀 지났는데 8월 8일 네 8월 8일 날 0778님께서 아직 잠 못 들었지만 덕분에 강중현님 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4918님 강진행자님 목소리가 너무도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발음이 잘 안 강진행자님 네 진행자님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778님 귀가 엄청 예민하시대요. 이런 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와,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이제 귀가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엔지니어나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의 음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운드를 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예민한 귀가 있고 그리고 뭔가의 반응에 예민한 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778님께서는 또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네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9199님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8915님 예 문자 사연은 처음 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청년인데 지금은 창원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내려와 있습니다. 할머니랑 극동방송 들으며 뜨기시라고 할머니는 성경 필사라고 계세요. 할머니랑 함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월 8일 01시 43분에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너무 그 감동의 사진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래야 되나? 영화의 한 장면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밤에 이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딱 들으면서 본인은 이제 뜨개질을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는 성경 필사를 네 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좀 뭔가를 하면서 깨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서 이 찬양 방송을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8915님 잘 다녀오셨죠? 할머니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네요. 4918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8510님 8월 9일 날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한 주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목소리로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411님, 시간을 뚫고 윌럽 신청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뚫고는 내일 주일 방송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저희 왕의 청자시죠. 자, 또 6428님의 그 엄청난 이동의 스케줄이 문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미국 LA에서 뉴욕으로, 캐나다 밴프로 다시 뉴욕을, 그리고 또 LA로 온 아침 시간에 듣는 방송입니다. 아, 모든 미션 타이밍마다 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렌트카 타이어 플랫으로 일종 변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펑크 났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쵸? 타이어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428님의 문자를 보면요, 항상 감사와 기대로 끝나세요. 너무 그게 저는 좋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저 이랬어요.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6428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830님, 8월 15일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8월 16일날 6428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작가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화가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하여튼 아티스트십니다. 미술을 하시는데 그림을 그리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의 흐린 LA의 아침 루프탑, 네, 입니다. 하고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전시회에 이제 출품을 하셨는데 그 출품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쵸?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또 전시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고 구상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컨셉이 안 맞는다든지 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한 곡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의 작품을 내는 게 보통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슥슥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스케치하다가 다른 방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원했던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면 며칠 동안 또 고민하면서 다시 또 해보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마음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주 글 끝에 더 좋은 길을 기대하며 주님만 믿고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6428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께서 그 작품들 모아놓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 저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8월 16일날 아멘, 수고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8월공님,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글과 이야기들로 올려주셨는데, 저희 방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올려주신 소식들 다 이루어지고 평안하게 주님이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한 곡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 곡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다른 곡으로 또 이렇게 노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곡을 듣고 한 곡은 아마도 클로징 곡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두 곡의 찬양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부흥왕국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곡을 이어서 엔딩곡으로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저는 예배 찬양들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진진희의 His Na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늦여름의 정치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8월에 벌써 네 번째

무지개라는 그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 삶을 가로막는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눈부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짙은 먹구름이 소망을 가릴 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의 언약의 무시개를 보게 하소서. 폭풍우를 지나온 신앙만이 하늘의 찬란한 빛을 품을 수 있나니, 눈물 흘린 시간만큼 더 깊고 향기로운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네, 폭풍우가 거셀수록 그 뒤에 뜰 무지개는 더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소나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앞으로 더 선명하게 올 그 무지개를 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꼭 무지개처럼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내가 너의 온 나라를 개구리 떼로 칠 것이니 나일강이 개구리로 들끓을 것이며 그것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반죽그릇에 들이닥칠 것이며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온 강토에 올라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고서 하천과 수로와 물 웅덩이를 향해 손을 내뻗어 개구리 떼를 불러 올리라고 명하라 하셨다. 이에 아론이 애굽의 물들을 향해 자기의 손을 내뻗으니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그들의 비술로 애굽 땅에 개구리 떼를 불러 올렸다. 마침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 떼를 몰아내시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당신과 당신의 궁에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리이까?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영예를 내가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바로가 레일린이라 하고 말하니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할 것이며 이로써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당신과 당신의 궁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에게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난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붙이신 개구리 떼를 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구한 대로 행하시어 개구리 떼가 집과 정원과 밭에서 나와 죽었다. 그들이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풍겼다. 그러나 바로가 숨 돌릴 틈이 생긴 것을 보고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내뻗어 땅에 흙먼지를 치라고 명하라.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내뻗어 온 땅에 흙먼지를 치니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고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었다. 마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려고 자기들의 비수를 행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있었다. 그러므로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에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에 파리가 들끓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모두 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땅에 파리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니 이로써 내가 온 땅의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것이니 레일 이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밀려들어 온 땅이 파리떼로 인해 아주 황폐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너희는 가되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고 말하자 모세가 답하였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 들어가 그분께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며 내일 파리 때가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니 바로는 더 이상 속이면서 백성이 여호와께 희생드리러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 단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고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8장 3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0: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터치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까지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시죠?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온 김강호라고 합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009년도쯤에 북한에서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싹 쓸어 모아서 한 가정당 10만 원이라는 구화폐를 신화폐의 천원권으로 바꿔주면서 거의 날강도처럼 돈을 깡그리 빼앗아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도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제가 막 2, 3일에 한 번씩 중물을 우리고 배를 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해 결국 탈북을 결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2011년에 탈북하셨는데 8월 여름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시는 모습을 제가 인사도 안 드렸었는데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11월 달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이 되셨는데 북한 청진에 있는 보위부 집결소라는 곳에서 매를 맞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신원을 밝혀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면. 당시 제가 여기 나이로 치면 고3이어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제 앞길에 걸림돌이 되실까봐 아버지가 신원을 안 밝히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속 매를 맞으셔가지고 보위원들 입장에서는 개심죄, 그래서 엄청 심하게 구타를 당하셔서 한쪽 귀를 아예 못 들으셨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둘이 남았는데 매일매일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삶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모셔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밤을 우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 아버지가 역전 창고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제 삼촌이랑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닷새 정도를 추운 겨울 길도 모르면서 기차의 그 철로를 따라가면서 뭐 군인들에게 시비 걸려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잠잘 것이 없어서 밖에서 자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아버지 얼굴에 덮여져 있는 옷을 벗겼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한쪽 귀가 조금 잘려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아버지구나 느끼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삼촌이 저를 마을의 자그마한 집에 눕혀놓았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아버지가 없고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랑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여름에는 막 풀뿌리나 나무도 많이 캐오고 또 중국에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서 짐꾼으로 짐을 전하르면서 용돈을 받아서 어머니랑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계시고 만약 김일성이나 김정일 두 분도 더 계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또 그 길을 들어가지고 또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북한에서는 군대에 가려면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서야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제가 군생활을 충실히 못할 거라고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꿈이 직업군인이었는데 북한에서 군대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에 안 가면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될 때쯤에는 나만의 드라마와 이제 영화가 많이 퍼졌었는데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2009년에 나온 태양을 삼켜라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아래 동네 남조선에는 고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 사망이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곳에서 내가 죽어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살 되던 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남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바로 탈북한 건 아니고요. 6개월이란 시간이 더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밤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가 새벽 2, 3시쯤엔 항상 울고 계셨어요. 막 울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미신을 안 믿는데 막 기도 같은 것도 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외면하고 그냥 독해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꼭 모시러 온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 남한에 친척이나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길을 찾아서 이곳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한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같이 강을 넘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넜고요. 그냥 그때 당시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랑 배우고 싶다는 마음, 적어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을 건넜고요.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랑 그 친구도 서로 산에서 군인들에게 쫓겨 길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버리지 않고 2, 3일을 더 산을 헤매서 찾아서 제가 다 포기하고 진짜 자살을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기적처럼 산에서 저를 찾아서 함께 오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랑 다시 산에서 만나서 어디로 갔냐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기독교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라는 게 당시에 2016년 5월이었는데 그때 중국 칭앙다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이랑 그분들을 3개월 정도 성경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남한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가서 성경책에는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을 저는 항상 즐겁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믿음은 없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읽는 게. 그래서 두 번 넘게 완독을 했었고 당시에는 막 로마서를 줄줄이 외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이 임했다 막 이러시면서 엄청 저를 목사 후보감으로 엄청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안전을 기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점을 다 채우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관문인 중국 쿠밍에서 12일 동안을 못 나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비가 삼엄해져가지고 그곳에 꼼짝달짝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강을 넘을 때는 죽는 게 안 두려웠는데 남한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무사히 살아서 남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고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제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이제 안기게 되었고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눈물을 엄청 쏟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공부를 마음껏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낮에는 여명학교라고 불리는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저녁에는 영락교회 안에 있는 뉴코리아 국제학교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내던 중에 저를 중국에서 구출해주신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회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냐. 그곳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유엔 같은 국제무대에도 서서 네가 북한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마음껏 증언하고 너와 같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6개월 정도 또 성경 공부를 새벽 4시에 깨어나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고향에 남겨진 저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가던 중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2, 3일씩 매일 굶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하는 5,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계실지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됐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던 건데 결국 저는 그 선교사님께 공부를 나중으로 미루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 건설 현장에서 방수 작업 같은 거나 침대 만드는 일이나 뭐 핸드폰도 팔아보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도 하고 그냥 돈이 되면 그게 뭐든 가리지 않고 주 7일을 그냥 2년 반 정도를 열심히 일하니까 어머니를 모셔올 돈을 모았어요. 그때가 2019년 4월쯤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온 게 2016년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3년이라는 시점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3, 4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브로커도 찾아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중을 갔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마중을 갔던 이유는 제가 이제 탈북을 해보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을 처음 밟을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그리고 만약에 있을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눈으로 보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중국 연길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과 차량 두 대를 빌려서 제 고향인 양강도 해산시 맞은편 중국 지린성 장벽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랑 연기를 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브로커를 보낼 테니까 그냥 따라 나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다시 왔죠. 진짜 불안한 마음에 받았더니 어머니가 못 오시겠다고.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한 50%를 차지했던 것 같고 또 어머니는 가족이 그곳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들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랑 그리고 핸드폰이 없어서 압록강을 넘어왔을 때 제가 어머니 위치를 못 찾을까 봐 그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안 오시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으니까 저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혼자 중국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건너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원을 나올 때 탈북민들은 다 교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게 불법이라고 이제 국가보안법 3.2탈출 위반에 걸려서 최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25살이었는데요. 어머니가 20년을 키워주었으니까 3년쯤은 바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또 미루고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압록강변에 내려서서 그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난은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적어 내려가기 위해 찍어두신 거룩한 쉼표일 뿐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또 지나간 빗줄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다가올 하늘의 축복과 소망을 품고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선포하며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펼쳐주실 소망의 무지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위에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응원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모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비밀이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죠.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끊임없이 솟는 감사의 샘에 대한 비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감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71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가득 채우는 그 감사의 찬양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이 비밀 가운데 못해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사랑, 기쁨,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국립합창단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짓을 분별케 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데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 아니 저의 신앙,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0: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구제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분들이 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우리는 꺼져야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표준으로 받으시지 않고 믿음의 표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실 인간, 누구나 나보다 잘생겼고 누구나 나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나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야 될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과학자를 보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라고 하면 쾌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연주자나 코미디언을 보내셔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 경제학자를 보냈어야 되고,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찾지 못하는 자, 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주소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번적지, 돌아갈 고향, 현재 의미, 곧 자신의 현 주소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참 주소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잠시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 내 본향은 하늘나라.
1: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북한 땅을 위한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을 할지니라.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재판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올바르게 재판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아멘. 예보 체계와 차단되어 자신의 주장을 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강구하게 하옵소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공의로 재판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유엔 난민 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우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중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 땅, 고향 땅을 향한 형제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억압받는 세계 곳곳에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소망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 이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남과 북 가운데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닿는 모든 곳에 참 자유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 찬송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김혜실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부산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극동 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 극동 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 극동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극동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HLQQ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는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만을 심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새벽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해 볼까요?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북한의 외화벌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외화벌이를 할 때 제3국에 내세우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건비잖아요.
1: 네.
0: 노동력의 그 값인데 이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싸게 안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1: 북한 당국이.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 북한 당국이 이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할 때 사용하는 이 허가권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것들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다.
0: 오.
1: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노동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받은 허가를 흔히 와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번 와크를 받은 회사가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계속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 그러니까 북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보위성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뭐 대외 경제성이라든지 뭐 내각군 뭐 이런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에서 그 계약권을 가지고 노동자를 계속 파견해왔던 거죠.
0: 네.
1: 그런데 이제는 기존 와크가 있어도 자동으로 파견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온 회사도 계약 조건 그리고 북한 당국에 들어오는 외화 수입을 다시 한번 심사하고 싸게 안 보내겠다라고 북한 당국이 현재 선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뭔가 자신감이 생긴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아요.
0: 네. 이전에는 이런 재심사가 아예 없었던 거죠?
1: 그렇죠. 북한 당국이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외 노동자를 많이 내보내는 것보다 국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남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약 단가가 낮거나 그러니까 싼 노동자 뭐 이렇게 그리고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적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냐면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에 시작이 됐고요.
0: 네.
1: 2026년 2월 9차 당대회가 있었죠. 그거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 당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생자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외국과 거래하지는 않겠다긴 뜻이보다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중앙이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 돈을 좀 더 불린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그 북한 체제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겠다. 어디 가서 떵떵거리는 목소리를 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원래도 철저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1: 그렇죠.
0: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이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1: 네.
0: 이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나요?
1: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렌 부르크시.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 환경 미화라든지 공공 업무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임금 문제로 고용이 무산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715달러였습니다. 근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북한이 무리하게 돈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북한 내부의 새 방침과 연결해서 보자면 국가에 충분한 돈이 남지 않은 이른바 저가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례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과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른바 우리 이제 몸값 부풀리기, 몸값 올리기. 이게 그래서 더 높은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북한의 외화벌이를 하는 그 주민들이 값싼 노동자만이 사실 강점은 아니었잖아요.
1: 네.
0: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노동자

0: 사람들보다 훨씬 꼼꼼히 쉬지 않고
1: 그쵸.
0: 일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 구조를 아주 견고히 만든 것 같아요. 또 자신 있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필요로 하고 하는 여기도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는 재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뺏은 그 영토의 이 건물들을 지어줘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공간이 살아야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계속적으로 북한에서도 무슨 건물을 지었던 공병을 투입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니 이때 우리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0: 그래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어떻게 바뀐 건가요?
1: 과거에는 현지 회사와 이 체결한 계약서, 노동자 수, 임금, 그리고 숙소, 작업 조건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만든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0: 네.
1: 얼마에 팔리는지 요거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 생산되는 제품이 원료는 또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어느 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가 어떤 공정을 맡은지 그리고 제품은 몇번 가동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나라에 판매되는지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 네.
1: 판매 가격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도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모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가 이만큼 투입이 됐는데 그 노동자의 정말 올바른 돈을 받고 있느냐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 돈을 좀 올려서 북한 당국이 벌어들인 수입도 좀 풍족하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그 개성공단에서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1: 네.
0: 기업을 거기서 노동력들을 함께 좀 했을 때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1: 네.
0: 같은 맥락일까요?
1: 그 때문에 참 많이들 싸웠죠.
0: 네.
1: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만큼 벌고 있는데 개성공단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면서 북한 측이 임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정 수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에서도 남한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고려해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 시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수익, 이것도 임금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다만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간 합의, 그리고 공단 규정을 바탕으로 임금 협상이 진행됐는데, 지금의 해외 파견은 북한 중앙이 국가별, 업종별 계약을 심사하고, 여기서 수익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와크 자체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격과 공급량을 국가가 더욱 강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구조를 이미 체계화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0: 네. 여기서 또 저희가 알아야 되고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계약금이 오르고 또
1: 네.
0: 노동의 그 가치, 갑으로 매기는 가치가 오르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외화도 많아질지잖아요.
1: 네.
0: 어떤가요?
1: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좀 주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반드시 그러니까 계약금이 오르면 노동자들 월급도 오를 것이냐. 이게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외국 회사가 북한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내는 전체 금액과 노동자 개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에서는 국가에 내는 돈, 그리고 파견 기간 운영비, 숙식비, 교통비, 현지 관리비, 각종 수수료가 빠집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수산물 관공장을 조사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서 상의 임금은 한달약 3천 위안이었는데 우리도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일부 노동자가 받는 돈이 300 위안에서 500 위안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니까 계약 금액의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돈이 들면

0: 그래서 10에서 20%면 그래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북한 주민들이 노동자의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참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많아요.
0: 네.
1: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번 변화의 핵심을 뭐라고 짚어갈 수 있을까요?
0: 네, 북한 당국의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자를 파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싼값에 보내는 방식에서 제한된 노동력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외국 기업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계약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이 더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 들어오는 외화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노동 시간 휴식, 그리고 임금의 직접 지급,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계약금이 올라와도 이 노동 착취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향후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계약 구조의 개선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북한의 모든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동물과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동물도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이 침팬지 중에 보노보라는 침팬지가 있는데요. IQ가 70에서 90이랍니다. 초등학교 아니라 4살 내지 5살 어린아이 수준이랍니다.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 능력이 3,000개가 된대요. 동물들도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도 IQ가 높고요, 돌고래도 높고요, 침팬지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은 완전 차이가 나죠. 겉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뭘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90이고 침팬지 아무리 뛰어나도 동물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아무리 미개인이라도 인간은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 본능이 기도예요. 어떤 불신자, 어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죽을 지경이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구분점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할수록 인간다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할수록 짐승 속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셨고 교통하고 싶으셨고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교제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인간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에 부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할수록 인간은 본능으로 기도의 본능으로 충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기도를 안 할수록 복된 인간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뭘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영호흡이거든. 육체가 호흡해야 살듯이 내 영은 호흡해야 살아요. 영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한다는 영의 호흡이 끊겼다라는 거, 영이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영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겨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 타락한 천사놈이죠, 마귀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살인자, 마귀 보고 살인자래. 예수님 왜 마귀 사탄 보고 살인자라고 했을까요?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살인하는 건 물론이고 더 끔찍한 살인이었어요. 내 영을 살인해. 내 영을 죽인다고요. 내 영을 죽이고 내 영혼을 살인하는 짓이 뭐라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사탄은 내 육체도 죽이려고 난립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려고. 즉 영혼을 죽이는 게 뭐라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해요. 누르게 누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품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잡생각나게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피곤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기도하기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도록 바쁘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영을 살인시키려고 한다.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향해서 저자는 살인자다.
0: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8월 2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5에서 40mm, 함경도는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전과 광주, 목포가 33도, 대구와 부산, 제주가 32도, 여수가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함흥, 강릉이 29도, 신의주와 해산 27도, 평양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쁨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을 뵐 그날을 그리며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오늘도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내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입으로만 순종과 사랑을 외쳤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안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용은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교인이 임종이 임박한 아버지 때문에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서둘러서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자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는 현장을 묘사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 편에 악명 높은 두 강도가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흉악범들의 괴수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운데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십자가를 눕혀놓고 죄수들의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았습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며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군인들은 십자가를 바로 세워 고정시켰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끔찍한 장면을 눈 감고 유면하기커녕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발악을 하며 죽어가던 강도 중 한 사람의 귀에 이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가슴을 확 움켜쥐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즉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동하는 구원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0: 지난 2000년 동안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처럼 단순 명료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환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왜 구원을 밀쳐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추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꼭 구원받고 싶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영혼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꼭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광야의 길을 주님 손잡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던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탈북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겨울봄 자매님이신데요. 우리 작가명이 겨울봄이세요.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3: 저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겨울봄 작가입니다.
2: 예.
3: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이름이 겨울봄이에요, 활동명이.
3: 네. 예,
2: 특별히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3: 제가 북한에서의 삶은 긴 겨울과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은 새싹이 움트는 희망적인 뭔가 노력하면 결과를 이루어주는 봄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2: 네.
3: 겨울봄이라고 네,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주로 어떤 작품들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3: 인민의 서원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작업을 해왔고요.
2: 네.
3: 얼마 전에 북동방송에서 간증을 하고 은혜 받아서 제가 북한 에서 사실 제주극동방송이랑 국민통일방송 그리고 자이아시아방송 KBS 한민족방송 이렇게 여러 가지 라디오를 듣고 탈북하게 됐거든요.
2: 네.
3: 그래서 그때 그 마음과 탈북하게 된 그 과정 그 이야기를 담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아무래도 북한 출신이시니까
3: 네.
2: 어떻게 삶을 또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를 여쭤야 될 것 같아요.
3: 네.
2: 한국에 오신 지 아직 10년이 안 되셨죠?
3: 네.
2: 2018년에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2: 고향이 어디세요?
3: 저희 고향은 평안남도 개천시입니다.
2: 평안남도 개천시.
3: 네.
2: 그러니까 평양 주변인
3: 맞아요.
2: 것 같아요.
3: 서울이라면 경기도에서 왔거든요.
2: 그래요.
3: 네.
2: 고향의 모습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3: 저희 고향은 집문 밖에 이렇게 바로 나가면 그냥 타면이 다 산이에요.
2: 네. 산골이구나.
3: 네. 네. 근데 또 도시도 있고 근데 그냥 거기는 탄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석탄이.
2: 광산이 있어요.
3: 네. 그러면요? 그래서 네. 산이 높은 게 멀리서도 보여서 네. 다 산이.
2: 네. 그런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3: 네.
2: 네. 몇 살 때까지 그럼 북한에 사셨어요?
3: 22살까지요.
2: 그래도 네. 청소년기는 다 보내셨네요.
3: 네. 22살에 탈북을 해서 네. 바로 한국에 오게 됐어요.
2: 사실 많은 탈북민 분들이
3: 네.
2: 중국과의 접경 지역,
3: 네.
2: 뭐 함경북도라든지 평안북도 출신이 많으신데
3: 네.
2: 이렇게 내륙에서는 탈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3: 맞아요.
2: 그렇죠?
3: 네.
2: 예.
3: 저도 탈북하면서 사실 양강도, 자강도 분들이랑 오면서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말하는 것 보고.
2: 네.
3: 양강도나 자강도 윗분들은 탈북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또 USB가 많이 들어와서 외부 소식을 그냥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3: 그리고 저희 이모는 황해북도에서 사는데 강원도나 이쪽엔 또 삐라나 아니면 개성공단 있어서 좀 안 돼요.
2: 남쪽 소식은 좀 잘
3: 네.
2: 알고.
3: 네. 근데 저희는 아예 중간에서 딱 막혀서 통제도 수도권 평양 주변이니까 엄청

0: 조심하고 양 옆으로 USB도 들어오지 않고 삐라도 들어오지 않아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라디오가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엔 저희 아빠가 밀수하시면서 날씨를 들으려고 중국에 갔다가 그 작은 거 여러 그거
1: 라디오를
0: 네 그걸 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족만 듣다가 네. 친척들한테 좀 팔기도 했어요.
1: 친척분들에게도 그러면은 라디오가 보급이 됐네요.
0: 네.
1: 들으면서 참 되게 무서웠을 텐데. 처음에는, 몰래 들어야 되니까.
0: 네, 처음에는 무서웠고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심장이 안 좋아서 저녁에 이렇게 여름엔 되게 달이 밝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때 조금 틀어놨다가 엄마 들어오면 발을 이렇게 밥 먹고 씻고 엄마 자면 또 새벽에 1시, 2시 때 또 듣고
1: 새벽 1, 2시에 어떻게 또 일어나서 그래도 라디오를 들었네요.
0: 배고파서 일어나요. 배고파서 1시, 2시에 저절로 깨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물이라도 이렇게 끄끄끄끄 마시고 자면 그래도 배고픔이 좀 덜하거든요. 근데 그때 깼을 때 아버지는 미리 배고파서 깼는지 모르겠는데
1: 아버지는 듣고 계시고
0: 네, 그러면 뭔가 개라도 짖으면 제가 밖에 나가서 좀 망봐주다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듣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더 많이 듣고 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가끔씩 들어가지고
1: 네.
0: 그때는 하나님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조금 듣다 또 다른 방송 들리고 그러는데 어떤 이렇게 탈북민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 공부도 하고 지금은 먹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열심히 일하면 1년 먹을 거 벌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짠가? 그러면서 처음엔 의심을 했어요.
1: 예.
0: 하나님이 오네? 이러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제주국동 방송에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또 잡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데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구하라 하나님께서 찾으면 뭐 구하면 너희를 뭐 구원해주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저한테 저한 목소리만 들렸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북한에서는 굶어 죽게 되는데 뭔가 찾고 뭔가 기도하고 기도가 뭔지는 잘 그때 이해는 못했었는데 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니까 아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1: 네.
0: 사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기도보다는 제 서원 말하듯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라 해서 그때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1: 네.
0: 그래서 저녁마다 저녁에 이렇게 낮에는 누가 보면 잡혀가니까 머퉁이 가서 몰래 하늘을 보면서 저 거기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이면 거기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북한 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간단하게 서원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한 20일 아니면 한 달 그냥 생각날 때마다 했어요. 뭐 한 40일 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매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매일 하면 빨리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됐어요. 근데 겨울 됐는데 추워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그냥 창문 안에서 쭈글쭈글 하는데 엄마가 되게 북한에 충성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빠는 아닌데 엄마가 듣으면 저 완전 등짝 맞고 내쫓기거든요. 그래서 쭈글쭈글 하다가 안 못 떨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창문에 막혀서 저는 그때 혼자서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추워도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원 말하듯이.
1: 네. 네.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소원을 말하듯이 기도하면서 계속 방송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혹시 한국에 와서 좀 기억에 남는 북한에서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 좀 익숙한 그런 찬양들이 있었나요?
0: 네,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들 이렇게 부르는 시월마다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로 찬송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1: 어디에서? 한국에서?
0: 아니요,
1: 라오스에서.
0: 네. 네. 근데 그 어떤 날 찬송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한 두 개 노래 정도 한두 번 들었는데 바로 제가 흥얼흥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물론 라디오에서는 제가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못 들어서 중간중간
1: 그렇죠, 그렇죠.
0: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너무 운만 그 낯이 익었던 거 제가 따라했던 거
1: 어떤 곡이었어요?
0: 제목을 찾아보니

0: 보니까 십자가의 전달자였던 것 같아요.
1: 난 지극히 작은 자, 네, 죄인,
0: 맞아요.
1: 죄인 중에 괴수라고 네. 가사 나오는 아, 이 찬양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민호기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겨울봄 작가님과 첫 번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 이 곡은 작가님께서 동남아 예재원에서 네. 이제 활동하시면서 거기에서 네. 교육받고 훈련받으시면서 네. 아마 많이 부르셨던 은혜 네. 받았던 찬양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재원을 거쳐서 거기에 몇 달 정도 계셨어요?
1: 예재원에서 세 달 정도 있었는데 네. 되게 찬양 부르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북한은 부모도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어느 날 찬양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는데
0: 네.
1: 너무 갑자기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맨날 저는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하고 살았는데
0: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1: 네,
0: 걸
1: 그런 게 너무 하나님께서 막 저의 죄를 다 그렇게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부모처럼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서 그때 눈물 펑펑 흘리고 북한에서 너무 가난할 때 살다 보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자 이러면서 막 하고 아빠가 그렇게 먼저 탈북을 하고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 형제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저희도 같이 핍박받고 또 제가 말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딸만 계속 나오시면서 또 시집에 이렇게 핍박받는 거 이렇게 계속 보면서 같이 저도 많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뭔가 그런 억울한 마음, 미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앉았었는데 갑자기 막 제가 그런 것들이 막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막 죄인 같고 막 제가 죄인 중에 괴수 같고 막 그런 것 그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셨다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그 네. 노래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은혜 많이 받고 막 회개하면서 그때 되게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힘으로 믿음의 상향선을 구워가면서 네. 계속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탈북길에 올랐는데 조금 아마 후회되시는 부분이 다 같이 오지 못한 거가 네.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1: 근데 지금 제가 후회하는 게 그때 그냥 보내달라고만 했거든요. 보내달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서 저하고 동생만 왔어요.
0: 엄마는 그럼 아직 북에 계시고
1: 네, 어머니랑 동생은 북에 있고
0: 네. 자, 그래도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1: 네.
0: 하늘을 바라보며
1: 네.
0: 방송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 네,
0: 이제 기도를
1: 맞아요.
0: 하셨어요.
1: 네.
0: 탈북이랄까 북한을 떠나겠다라는 생각한 게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1: 대략 한 3년, 4년 네, 그 중간에 아빠가 제가 기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 한 1년쯤 지나서 아빠가 갑자기 이 땅에서는 더는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아빠가 두 번이나 재산몰수 당하고 이렇게 버이브에 잡혀가서 검은당하고 2년씩 이렇게 강제노동을 했거든요.
0: 아유, 네.
1: 그러시면서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안 보인다 이러시면서 탈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만 말하고 어머니가 완전 반대 알면 반대하시고 어머니는 되게 터대가 좋은 분이셨어요.
0: 예.
1: 아버지는 중조 할아버지가 대지주여서 터대가 안 좋고 연애할 때 모르셨나 봐요. 결혼하고 알았대요.
0: 네.
1: 어머니에게는 굶캐러 산골에 간다고 이야기하시고 저에게만 조용히 말하고 저는 그 아버지 간 다음에도 계속 끊임없이 더 아버지한테 연락 올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 추가해서 기도하면서 무사히 아버지가 갔다가 그리고 거기가 진짜 살만한 것이면 좋겠다고도 말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3년쯤 지나서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0: 예.
1: 근데 어머니가 가족을 다 데리고

0: 그리고 이렇게 탈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니까
1: 엄마는 안 나오신다고?
0: 네네. 알면은 또 안 그러면 이전에 많이 싸웠어요.
1: 네.
0: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가족이 다 국경에 와서 가족사진 한번 찍어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북한은 하루 벌어서 하루 내지 이틀 먹을 것밖에 벌지 못해요. 너무 다 가난하니까 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요.
1: 네.
0: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식들이 힘들게 밤 새면서 커피 흘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도 그러면 딱 국경까지만 가서 사진만 찍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족 다 국경까지 왔는데 배를 타래요. 여기 섬에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가 여기 나오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배 타고 막 심장 처음에서 어디 무슨 창 막 구석 무슨 함 같은데 배 모퉁이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아침이 되니까 중국인 거예요.
1: 오, 중국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0: 맞아요. 배 타고 압록강으로.
1: 네.
0: 저는 저인데 어머니는 막 너발대발하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 막 이러면서 엄청 싸웠죠.
1: 그래서 결국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0: 일단은 차를 타고 단데 아지트로 움직이자 해서 움직였다가 그때 아버지도 먼저 오셔서 아버지를 탈출시키신 탈북민이 기독교인 분이셔서
1: 네.
0: 딱 그분이 교회를 데리고 같이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역활동 하신다면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탈북시키는 활동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1: 네.
0: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랑 다른 가족도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근데 사명감에 그때 저희 가족이랑 네 가족인가 세 가족인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다른 가족들은 먼저 다 출발시키고 저희 가족은 마지막에 출발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만 추격당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그 일이 이렇게 안 좋게 겹쳐서
1: 네.
0: 브로커하고도 싸우고 아빠 여권 맡기고 엄마랑 작은 동생 아버지랑은 인질로 그 브로커 집에 있고 그리고 조하고 둘째 동생은 지금 당장 팔러 가갔다고 하니까
1: 아이고.
0: 먼저 라오스 국경으로 뽑았죠. 근데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인질로 잡혀 있다가 아버지는 먼저 한국 왔었으니까 국적이 있어서 다행히 거기서 재판을 받고 중국에서 그리고 어머니랑 동생들은 신분이 없어서 바로
1: 북송됐어요.
0: 네, 한 아유. 6개월 정도 있다 북송됐다고 하더라고요.
1: 참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0: 네.
1: 그 상황을 겪었을 우리 겨울봄 작가님은 얼마나 절망하고 참 힘들었을까.
0: 그때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라오스에 가서 선교사분들 아지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 예.
0: 거기서 3개월 동안 집중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달 만에 저희 가족이 잡혔다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해 줄 거라고 마냥 그냥 믿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그 한의원에 와서 어머니랑 같이 감옥에 있던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때 탈북민들이 많이 잡혀서 중국이나 한국에 가족 있는 사람들은 전화기 국제전화 줄 테니까 연락해서 한 사람이 4천위안인지 5천위안씩 가져오면 보내주겠다고.
1: 풀어준다고, 네.
0: 근데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같이 감옥에 잡혔으니까 못하고 북송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우리 가족은 구원해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한원을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텅거 가고 구석에 가서 혼자 텅거 가고 막 한동안 계속 텅거 가면서 울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시 북한에 가야 되나? 그러면 우리 엄마랑 영설해줄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막 절망 속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연락을 해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바로 나와서 일자리 구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정신 차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 구해줄 줄 알았는데 왜 안 구해줬어요? 이렇게 원망도 하면서 교회를 안 가다가 또 이렇게 그 옆에서 교회 인도를 해주셔서 교회 네. 가면서 그다음에 또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사실 북한에 우리 그 평안남도에서 탈북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그런 것에서까지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다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뭔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가족이 와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게 저의 마지막 서원이고, 네,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1: 아, 네.
0: 물론 저는 사람이기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0: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하겠어요.
1: 네. 네. 이 하나님께 오늘도 가족의 만남과 네. 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겨울봄 작가님과의 간증의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찬양을 오늘의 끝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우리 작가님과는 다음 주에 계속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찬양을 요즘에 많이 부르고 계세요?
0: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은혜라는 찬양을 네. 네, 늘 들으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1: 원망의 시간도 거쳤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 지금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네. 고백하는 우리 탈북화가 겨울봄 자매님의 신청 찬양 은혜 전해드리면서 우리 작가님과는 첫 번째 만남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북한의 현실을 전하고 계신 탈북화가 겨울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겨울봄 작가와의 두 번째 만남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들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0: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마음에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지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보다 먼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요.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쌓여서 무너지듯이 오늘도 내 마음의 작은 틈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숨길 수 없었던 행복,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금광을 찾아 서부의 광산으로 떠났습니다. 그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뚜렷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많이 저물었고 가져온 공구들도 날이 상해서 하루 이틀 정비를 하고 다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정보를 주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이 금광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네.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황금을 캐러 떠나려는 순간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을 쫓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따랐습니다. 드디어 금광을 캐러 가는군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금광을 발견했다니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당신들 얼굴에 희망과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금광을 발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감추고 싶어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주님을 만난 행복이 우리 삶에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만끽하고 있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기쁨의 삶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소서. 요즘 주님과의 동행에 기쁨이 없다면 무엇 때문인지 살피고 회복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과여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백기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때로는 사람도 환경도 바꿔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바꿔도 여전히 같은 나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졌는데 마음은 그대로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오래된 갈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찬양 풍경 더사랑지구촌 교회 조범주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생각하며 찬양 풍경의 문을 엽니다.

성경에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요. 그는 종교적으로는 아주 인정받을 만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며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겠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었던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원어에는 다시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린 자꾸 다시 해보려고 그러죠. 그렇게 또 다짐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은 내가 밑에서부터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게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아침 무엇인가를 또다시 잘해보려고 애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아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두 곡 함께 들으실 텐데요. 먼저 들으실 찬양, 달린 책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박현규의 찬양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이 두 곡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내가 어제와 비슷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나를 바꿔 놓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메마른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보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만들어낸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빛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경,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주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국산중개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동홍교회 나평안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141년 전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고비마다 지켜주셔서 오늘의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밝히 비추는 이방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북녘 땅에도 자유와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선교 한국 대회를 열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복숭아를 먹는다고 꺼내다가 보니까요, 먹기 전부터 복숭아 향기가 손에 남아선 입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한 작가의 꽃을 쥔 손엔 꽃향기가 남는다라는 말처럼 무엇을 손에 쥐든 그 자취가 꼭 남더라고요. 그게 꽃처럼 어여쁘고 복숭아처럼 달콤한 거라면 손에 쥔 저도 행복하겠지만 그 향취를 맡는 또 다른 누군가도 꼭 행복해질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간 승리의 향취를 맡게 될 겁니다. 오늘을 이기는 힘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8월 22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문 열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요. 복숭아를 손에 쥐고 있으면 복숭아 향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요. 이 뭔가를 쥐었다가 펴면 이 자취가 늘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서 어떤 향기가 나시는 것 같으세요? 내 마음에, 내 손 위에 무엇을 올려두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한 토요일, 오늘도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요. 극동방송 어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593님, 순간순간 이 한순간도 주님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하루하루 모든 순간, 사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아니죠. 힘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힘내라는 말이 좀 벅찰 때도 있습니다. 힘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힘내세요 라는 말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같이 이 시간을 같이 잘 보내봐요 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든 분들께요. 힘내지 않아도 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내 주를 가까이 바리톤 홍성선의 찬양으로 가져왔어요. 함께 하시죠.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힘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의 보기 중에서 잘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는 보기를 골라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뿅뿅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1번 사랑, 2번 공격, 3번 보조. 과연 정답 뭘까요? 두 글자 단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대요. 어떤 분이 필요할까요? 이 단어의 어학사전 뜻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번 공격 같은 경우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죠? 막 승부욕이 올라서 이길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3번 보조? 도움을 주시는 이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죠. 1번 사랑?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여기에서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진절하게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이 단어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1번 사랑, 2번 공격, 3번 보조.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

문자로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료 채팅창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답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순간들, 이겨내고 있는 시간들, 이겨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공인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이라고 하니까요. 감이 좀 오셨나요?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단어 넣어서 다시 말씀 전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눈을 보면 이 눈동자가 자녀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죠. 아주 바쁩니다. 때로는 위험할 것 같아서 다칠 것 같아서 가는 길을 멈춰 세우기도 하고요. 붙잡기도 하고요. 또 사랑해서 같이 발 맞춰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도 늘 바쁘실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춰 세우는 이유도 또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함께 발맞춰 가시는 이유도 사랑해서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숨 내어서 살리셨잖아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힘이 되시길,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 사실이 되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낸다는 이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버텨내세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겸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나를 주목하고 도우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언제나 나보다 낮은 곳에서 나를 지지하시는지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낮은 땅에 사는 보잘것없는 나를 도우시니 그 겸손함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 또한 겸손하게 하소서. 나는 조금만 잘 되어도 교만해지고 더 높은 자리를 사모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이 모든 악한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에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잘난 것이 아님을 알기 원합니다. 가장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겸손함을 쫓는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비교가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어떤 가치를 구하는 평가 기준에 미쳐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서 그 이유만으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만을 주실 수 있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성경 이 말씀의 구절에서 여실히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에 빠진 이 콩깍지를 누가 벗겨내겠어요? 그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씀.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걸어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사랑받는 주말 보내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실까요? 지난주에 이은 8월 광복절 특집 방송입니다. 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이 땅에 찾아온 빛, 바로 광복 1945년 8월 15일 억눌렸던 우리 결의 가슴 속에 자유라는 뜨거운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한 날이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자유를 갈망하며 불렀던 격정의 노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으며 혹독한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작곡가 베르디는 오페라 나부꼬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25장, 역대하 36장, 예레미야와 에스겔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고향을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인들의 바빌론 뉴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특히 이 작품의 음악적 모티브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구절은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그중 산막에 등장하는 곡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죠. 노예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히브리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모여 멀리 두고 온 조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날아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날아가라 우리 고향의 그리운 향기가 기다리는 곳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디아스포라의 노래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자이건 타이건 살던 땅을 떠나 영원히 타양을 떠도는 집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랑하며 살았던 유태인들의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당시 오스트리아의 압제 밑에 있던 이탈리아의 국민들의 가슴에 거대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죠. 초연 당시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이 노래는 이탈리아 독립운동의 제2의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일제 강점기 국권을 침탈당하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혹은 이름 모를 타양으로 쫓겨나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우리 순국 선열과 동포들이 떠오릅니다. 조국의 하늘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쓸어내렸을 가슴,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터져나왔던 대한독립 만세의 그 뜨거운 함성.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비록 이탈리아어로 불리는 가곡이지만 고향을 향한 간절함과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국경을 넘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주세페 베르디 작곡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함께 듣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눈물과 베르디의 합창이 고대와 19세기 유럽의 자유를 노래했다면 신대륙에서는 또 하나의 자유를 향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압제를 뚫고 일어선 역사 곁에는 항상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을 선언한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난 대한민국의 광복, 유대인의 바빌론 탈출, 이탈리아의 오스트리아 압제 탈출, 그리고 미국 13개 주 식민지의 영국 압제 탈출은 모두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라는 공통된 서사를 가집니다. 특히 미국 독립

선언사에 명시된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는 당시 억압받던 세계 수많은 민족에게 신대륙이 선사한 독립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 미국 독립기념일 축제 행사나 불꽃놀이 현장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음악 송조기어 영원하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곡은 행진곡의 왕 존 필립 수자가 작곡한 미국의 공식 행사의 행진곡으로 독립기념일 음악회 클라이막스에서 성조기를 휘날리며 연주되는 미국 독립정신과 자부심의 대명사 같은 곡입니다. 이어서 미국 미녀이자 군가인 양키 두들, 나는 미국인이다를 들으시겠는데요. 양키 두들은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이 미국 식민지 병사들을 놀리기 위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군이 이를 오히려 자신들의 자부심을 담은 행진곡으로 승화시켜 부른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곡입니다. 송조기어 영원하라, 그리고 양키 두들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신용순의 샤론의 꽃 지금 이 시간은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 속에 살다가 자유를 찾은 나라들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유난히 마음을 뜨겁게 울리는 당찬 기상을 일깨워주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중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힘찬 4분의 4박자 리듬과 승리를 선언하는 경쾌한 멜로디로 한국 교회에서 오랜 기간 가장 사랑받아온 찬송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사실 미국의 가장 역사적인 날 미국 독립기념일의 정신과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은 폭정과 억압에 맞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선언한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날입니다. 당시 초기 미국인들에게 자유를 위한 싸움은 단순히 정치적인 투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둠과 불의에 맞서 빛과 정의를 세우는 숭고한 정신적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독립투쟁의 시대정신은 후대의 미국 음악과 찬송가들의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이 품고 있는 핵심 가치이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48장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성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어둠을 밝히는 진리와 자유,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의지입니다. 폭정에 맞선 승리의 희망을 노래했던 독립기념일의 유산처럼 찬송가 348장 역시 우리 인생의 온갖 시험과 어둠, 불의에 맞서 담대히 싸워 이기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담대한 용기와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미국 독립기념일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매주일 우리가 가슴 뜨겁게 부르는 찬송가 348장의 멜로디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를 둘러싼 삶의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한 승리의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곡은 링컨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그리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온 상징적인 곡입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라는 후렴구로 되어 있는 이 곡의 정확한 정식 명칭은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듯이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입니다. 남북전쟁의 아픔 속에서 태어난 이 노래

우리는 오늘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통합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대한 울림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의사당 광장에 가득 차는 자유의 찬가, 라이브로 연주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작곡가 신영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 교회 강사 목사님이신 이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 종암교회 사진 한번 보이시겠어요? 우리 종암교회는 지금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하면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저 십자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왼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인데 이제 앞으로 북으로 또 땅끝까지 선교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땅끝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그 사명으로 또 세워지는 그런 교회와 비전이 있는 줄 생각하고 정말 주 안에서 또 이 마지막 때에 함께 또 기도하고 협력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무엘서는요, 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시작되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고아

앞에 사사기서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사기서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사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 바로 그런 당시였는데 그 지역에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그런 분인데 이 사실 그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그렇게 믿음으로서는 참 토양이 좋지 않은 뭐 토양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는데 이 엘가나는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조금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아, 우리 집은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아, 참 우리 집안에는 뭐 예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참 외롭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전 세대가 잘 섬기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살아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얼마든지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너무 귀한 분이시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만큼 간절하게 자녀 손들을 위하여 아직 믿고 있지 않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의 국대급 국가대표로 지금 선발돼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요. 요즘은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냐, 예배가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예배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느냐 이게 제일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믿음으로 돌봐주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 다닐 때도 아 저희는 뭐 이쪽에 다니겠습니다 지금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땅끝 교회가 이 홀리조이 센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있을 때만 해도 해운대 가는 게 무조건 1시간,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생각도 못한 세상이 저런 북항대로 다리가 다 놓여가지고 지금 한 25분, 30분이면 해운대에서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끝 교회 가야 됩니다. 막 해운대 그 부산의 압구정이라고 하는 그 해운대 구민들에도 막 이렇게 지금 땅끝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거. 예배가 살아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부, 양육부 잘 돌볼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계속 되는데 지금 아이들 잘 돌보는 것도 약하면 또 청년들에 대해서 참 마음 쓰고 지금 다음 세대는 지금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애들도 애들인데 3040 그 부모 세대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다음 세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3040 하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온 세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활발하게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청년부 열심히 잘하니까 청년 애들이 그 교회로 가. 그 교회는 계속 청년이 많아져. 또 부산만 해도 지금 땅값이 비싸가지고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외곽에 신도시 세우는데 조금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런 데는 교회 학교 애들도 많고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로 계속 모이다 보니까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쪽에서는 그런 젊은 사람들 계속 모이고 청년들 계속 모이고 교회 학교 잘 된 교회 학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는 우리 집에 뭐 믿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엘가나처럼 매년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엘가나 가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착할 드리는데도 깊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한나 그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1장 이 말씀 6절에는 이 해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브닌나가 자녀 있다고 자녀 없는 한나를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다른 사람을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거 참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배 드리러 와서도 다른 사람을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신천지 같은 사람, 우리 땅끝 교회는 발도 못 붙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했는데요. 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나요?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지금 한나가 자녀가 없는데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말인지. 여러분, 어느 집에 딸이 있었는데 딸이 참 장성해서 이제 신랑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딸 아빠가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지금 딸이 사위를 데리고 오면 빨리 시집 장가를 보내야지 지금.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는지.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갑니다. 저도 딸이 있어가지고. 어떤 놈을 데려와야 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딸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참 좋은 남자 만나서 교제하고 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싫다는 겁니다. 너무 상심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엔 딸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기고 아버지하고 성격도 똑같고 그런 이런 남자면 되겠지 하고 그 남자 아버지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마가 반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런 사람하고 살아 이러면 여러분 지금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럴 때 부인나로부터 격분 찔림을 받고 이렇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전혀 이렇게 위로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라고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하나님께 갑니다. 한나가 이를 악물면서 막 괜찮습니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당시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4절에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더더군다나 이제는 제사장에게마저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 한나는 설명합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참,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일장에 보면 참그 백성들의 속 깊은 통곡과 우환과 탄식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둔감한 그리고 비둔한 그런 노 제사장이었는데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하는 이런 신실한 내담자의 그 간청과 탄원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강복 선언을 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겠느냐?

이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심장인데요. 도대체 한나가 무슨 말을 들었다고 지금 임신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께서 평안히 가라.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지금 이제 입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입맛이 돌아오고 가서 먹고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 여러분, 평안히 가라고 무슨 말입니까? 평안히 가세요. 여러분, 평안히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길은 평안한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이 평안히 가라가 르키, 르샬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르키는 할라크, 걷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르키라고 하는 것은 2인칭 여성 명령형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 다른 사람이 아닌 너, 한나야 너,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르샬롬. 르는 히브리어 전치사고요. 샬롬. 샬롬. 르를 어떻게 번역하냐. 이 르가 영어로 of, 또 for, 또 to, in, 뭐 이렇게 막 번역되는 말입니다. 문장이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샬롬. 샬롬을 향하여 가는데, 평안을 향하여 가는데, 평안히 가라. 엘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나에게 전한 말, 우리말은 자연스럽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영어 성경은요, 이 70인역은 포류 에이스 에이레네인데요. 에이스, 그래서 투 이렇게 번역합니다. 평안을 향하여 가라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의미는 좋습니다. 아주 방향이 분명합니다. 방향의 르로 전치사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인으로 번역합니다. 인. 그래서 이걸 평안히 가라 했는데 영어는 go in pea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안으로 향하여 가라. 평안으로 쏙 들어가라. 좀 아멘을 안 하십니까? 지금 한나가 무슨 말 들었냐면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슬픔이 있더라도 너는 샬롬을 향하여 가라. go in peace. 너는 샬롬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정거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너의 종착역은 그 정거장이 아니라 너의 종착역은 샬롬이 될 것이다. 너의 마지막은 샬롬이 될 것이다. 너의 응답은 샬롬이다. 지금 한나가 그걸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제사장 평안히 가라 할 때, 아, 평안히 잘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답고 선하시고 기쁘시고 위대하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나가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임신한 것도 아니고 격동시키는 분인 나도 그대로 있고 집에 돌아가면 이전과 별 다를 지 않는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향하여 그리고 너의 종착역은 평안이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지금 그래 좋게 생각하자. 잘될 거야. 좋은 생각만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 놀랍습니다. 가라 하니까 가서 갔습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입맛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어떻습니까? 입이 씁니다.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입맛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맛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자기가 애통했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조금 기도해서
이제 기도 좀 열심히 했다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았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 그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할 때 어렵고 힘든 것이지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니까 가게 되었고 먹을 수 있었고 그의 근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19절 이 말씀이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19절 그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이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우리처럼 참 생각이 깊어가지고 생각한다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행동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불가항력적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불가항력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불가항력적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Act of God. 하나님의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볼 때는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이거 뭐 내가 원하는데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소망이 열린 것입니다. Act of God. 하나님 행하시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한나가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 한나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정말 애통해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일에 이 사건의 마지막 주어는 한나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Act of God.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종착역은 내가 정해놓은 결과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샬롬을 또 누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샬롬을 열어주시고 샬롬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샬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샬롬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가 낳은 아들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예수 안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그 샬롬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땅끝교회 뵈니까 참 우리 청소년부 요즘 다음 세대 참 신경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왔는데 요즘 참교육 뭐 이런 드라마도 지금 뜨고 그랬었는데 요즘 학교가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정말 운동회 하면 엄마 아빠 다 와가지고 같이 하고 그렇게 뭐 그랬는데 요즘 운동회 가지고 자 1등, 2등, 3등 선생님 왜 우리 애 이렇게 위축시키세요? 왜 등수 이런 거 만드세요? 운동회 못합니다. 벌써 수학여행 소풍 나가면 그 애들 나가서 발목 다치고 부러지고 다치면 어떡해?

갈려고 그러세요? 수학여행은 안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아우팅을 하면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하면 학교 가서 지금 잘 못하고 안 하고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면 좀 찬스가 됩니다. 제가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으로부터 익명의 봉투가 날라왔습니다. 놀라운 1억이 넘는 그런 수표와 함께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이것이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군지 그냥 누가 했는지 누가. 근데 PS 제가 누군지 꼭 알려고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랬으면 제가 알아보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그런 일을 만나고 보니까요. 제가 평소에는 저분은 여러분 보통 이렇게 돈이 좀 있는 분들이 돈이 있는 티를 안 내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밥 사는 적이 없습니다. 야, 그래서 저렇게 밥 안, 저렇게 해야 부자가 되나 싶은데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하셨나? 이분이 하셨나? 우리 교우가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막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 땅끝 교회도 보니까 청소년 수련하니까 겨울에는 서울로 와가지고, 야, 이게 2호선이야. 여기 서울대도 있고, 여기 신촌에 가면 여기 연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애들 보여주고, 저녁에 집회하고. 아니, 지금 그러는데, 지금, 응?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막 목놓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생각도 못 했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 갔습니다. 비전트리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올 봄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미국 서부 비전트리 다녀왔습니다. 지금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청년부 또 종교개혁지 유럽에 지금 비전트립 떠납니다. 그 익명의 또 우리 기부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저는 생각만 하고 꿈만 꿨는데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야, 그래서 꿈을 꿔야 되구나. 꿈을 꿔야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주시는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땅끝교회에서 하듯이 이제 가서 이렇게 좀 보여준 겁니다. 너무 볼것 많고 이야기가 많은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진 좀 빨리 띄워주시라고 제가 자꾸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UCLA인데 드러나 보셨습니까? UCLA. 그 우리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여기가 대학, 미국 대학이 이렇다. 그러니까 막 애도 와, 너무 좋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스베이거스를 갔는데 그 요즘 그 스피어라고 아주 그 멋진 그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공연도 보면서 했는데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좋은 교회가 참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중에 방문했던 교회가 센트럴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지금도 이거 홈페이지 보면 영어로 센트럴 처치 하시면 딱 옆에 붙어서 뭐가 나오냐면 It's okay to not be okay. 그 교회 공식 그 모토입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왔다는 걸 확인해 드리려고 일부러 제 사진 나온 거를 저렇게 지금 보였는데 저런 포스터가 교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It's okay to not be okay. It's okay. 괜찮습니다. To not be okay. 괜찮지 않아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데가 그 도박이고 그 얼마나 그냥 그 문화가 뭐 엄청난 데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우리는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성시화를 꿈꾸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모토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뭐 도박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그 중독된 이런 사람들 참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부흥한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한나 같은 이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울면서, 저왜 좋은 데 놔두고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자빠졌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다고 모르겠습니까? 그런 시선이라든지.

0: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참 세리와 참 장기 그 어려운 사람들 늘 소외된 사람들 같이 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병약한 자를 위하여 왔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을 본다면 그 교회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품어주는 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참 지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 참 지금 어디로 향방을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샬롬이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평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는 이 샬롬이 평안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나는 자기 기도의 크기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더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제가 지금 36년, 37년 만에 드디어 모교에 오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빅픽처를 그리고 계셨을까? 참 멀리 충남 부여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피난 오셔가지고 이렇게 터를 잡으셨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또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 그 퍼즐 하나만 봐도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인데 우리 땅끝 교회가 이제 영도중앙교회에서 땅끝 교회로 이렇게 환골탈태하여서 정말 땅끝에 있지만 땅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샬롬으로 충만해서 넘친다고 하면 이곳에 오는 분도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언제까지 아멘 안할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화평함을 누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땅끝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강사 목사님이신 이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415-2241 땅끝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